0: 애슈누 신유지의 망보 소중 제비에 걸소인
1: 샴르 팅디 레첸키낭 튼 십전하 세런하
0: 디가레 군의 내수 비세 시진핑 기 당종 조공발레 듀럽 사바라 당종 종 제비 리슈타 라글린 렘루지의 사투 제제 강링의 유 정용 기 림카 당전 주타 야치 당윤 레지바츠 시진핑 기 당종 조공바 롭종 타 락다 팅섭 제니 당조종기 폐결라 꾸디타 주지지수 철동주 타종체디 롭종체제 유린대교타 뷰다공비라 꾸디동외 락랭은수 주와체유지 라자총기 뚜룽대진추 구름총대 등위기수지 바산기 시림 당전수대니 당기 먹득카종더부인비 메심직도지와타 망쳐了 십수주바 폐결라 꾸디동와체기 겐지쿠신유지송바세 라자총기 뚜룽대진추 수부종기 당마 십수대내수 신진총주시 총주 우리니기 봉가타 총주로 자주 레튼루가기 롭종 초도초신유시 장면 시진핑기 당조경고기 송경직두 지문치신 롭종체내 대낭튼 콩도 추바체디 당기 사두리슝 시림투시 수바체비 냠뇨냠주체부시 라자총기 뚜롱대진추 구름총대 나가 총주로 자주 수지앙탕부탕 레튼루가기 롭현직조 리시야디 시진핑기 당조경공바 조직도체내 대린탕 폐계 겐캄 탄잠 도지제 튼진실 담부르메디 시진핑기 당조경공바 테니 총조로 자두기 존내레 튼캉에추 튼규 강리체규 인시 송바시 초보종 테니 구름총대 흉내 규유바탕 대규토 방라탕 구름 나카라 나바르체 총조시 유진 총조 대다기 냠디 변조르기 해바 중 최섬 유배 뚜롱대진 추유기 피게 냠동탕 튼콩 냠주 제군냠비 도담 냠규제기 람수주디 당조종기 최륜 제바탕 그리고 냠토 피게 동위 터블럼 사바식 제주 제육시 바상기 시진핑기 당조종공바 롭종 년텐 제바규 시림 당정조니 당조연기 터주규지 락다 튼규 제비 탐의 강내 인방윤진 딩스톱중시 숨어시 정용기 사내카토 시진핑기 당조종공바 섭종 티도토바 체니 피게 동규로 끄디 동화타 주지지수 체로 동규티 균남젠토 규류 림카 당정조타 야지 당윤례지바츠 랑동아 시진핑기 당조종공바 라다 타직도 체디 시림토 배봉야준타 망조라 펜바호다 준신유 나주총기 신니추 튠진충슝 통가라 디규 당지비수지 세린하며 녀롭종 체제 시림조종 체비 뇌주로 교체바타 당조종 체비 레튼카 14주네 당위 시림토 협주주바 규규로 끄디 당디 망조기 최고탕 강에 샘제 제구제기 내튼 정규기 탁주체 유치 숨어시 나리서 규 가르송 생계컵업 총대 생계디규기 주린슈바 트린 배미 시진핑기 당조종 공바 롭총 탈락다 체비 미유조니 첩시 조종 체규티 안 당보로 접어탕 시림라 전주기 저 댐부죽토바 체바 저용 뇌취 초용의 체로동화체 제규인배 난초의 롭종체제티 망라 협주주바탕 시림 조종체바 미리 튼지제기 레튼초 튼규토바체규인시 숨어신 년제총기 저입취 초골총초로 총초의 냠토 소자체비 조모로 비우기 유배 총초의 레치바탕 당연초 사고지라 디가라 테니숨 용거기입신 년제총기 저입취 년제총대 초골총초 당지비수지탕 총초 올린기 주린직조 노브스랭키 총주 튼례 피게 동주탕 총매수 내주 강식 체유장 응외라 당유체인의 탁주시 유치 숨어시 시진핑키 당조종공바 롭종 제배추 초고 총주 총주 내주 치중 청마 용자 체인의 총매 매력원의 대낭 휴수죽디 탁주시 유배 총주 내둔 탁주 제배라 총매 청마를 겐지 유배 총셉 조용기 직균 초바식 차유시 초고 총주로 자두 수지앙 탕보탕 내둔 로카기 로변 직조 당용례기 내둔 용자지당대니 시진핑기 당조종공바 시림토 락린달외 은수시긴 난초 당기 첩시기 렉자탕 전수기 렉자 총세 피계동외 렉자로 교화체니 총주 내주신왕탕 德归秦王 겐송 강례체규인시 숨바신 시진핑기 당조종공배 체둔워 조용기 야치 당윤례지바츠 등시탕 북둔대심 댄도동교로 쉰다제티 제배지탕 주배슈기토니 유린 대교타 뷰다 공비 용교라 튼진 준유 ཁྱི ཕྱད མ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송고 마진 레카라 유스의 재산 민규 편종 2조 리뉴 천재 마강 체육공시 난규듀 시비 제주로 교육도 장차 퇴바타 미매남 주지리 제지니 샤유시 사세 토사 교육의 조어 난진 시비 천재 사르두 남배 키리 인병은의 남창 견조 체주 링규나 칭아 미네 규림 용라 지니 탄 십주 주비 레주 친별 키리기 간의 새로 체니 원튼 천재 사두 락세 사두로 시수비 산의 피계 용규로 튼진 자류 변종 2조 인류 천재 마강 체육공시 총등부자 리샤통키 디게 믹세기 사두 리샤탄 총리 쿠류키 안소르 디쿠르충 토사쿠 토담량칸키 직두 남배 십주주기도 정진 튼래라 로테기 커섭탄 십진주루 쿠두소아기 시주제티 안주 켄일키 만에 마르당오탄 신년 바로 지샤 코튼치버 소아기 십주주기 두치 숨마시 변종 홍지맨추 요체 체육공시 코르가나 소바츠 토니 첸덴키 레주체디 류튜 작스르타 류튜 작립소 류베 첸카키 튼체 뷰시르 네부체지 겐용 잠마세 치제기 림카 면추 레쿤라 구디유 십차베 퇴고로 용캡기 셰주타 맥동 렉신키 시주기 케벌라 데니 킬레 로디뷰 피게 동투바 마세 랭귀투 총공 마진 시비 명창 숨부시라 교류부시 변종 혼지 면추 요체 체육공시 제니르 장자진키 Lengu Nanki Jiyu Siju Tan Shibshu So, Zongnir Kuyu Nela Kibudu. Nganzui Chita Chiebe, Lengu Tu Bunde Leku Ni Kyan Sardu Buzidu. Nganzui Kyan Tunji Shijun Tan, Tunnu Gyachir Dungzi Yueqi Sumashi. Taja, Lase Tosa Kuyu Tu, Cenze Sardu Kilegi Tunji Shijangarwe Dendu Dangni, Tunji Kurgan Na, Chujegi Wujie Kingshin Yubshi. Tunle Kuryu Gyundu Tugu Cangtu Dangwe, Ngyadub Chiewa Tan, Dingshu Chiewe Kile Mangbushik, 사세 토사 교토 시초네 사도 폐계 중위 고급 냠주 지신 없이 라세 토사 교기 변조로 공비 주기 내던 바 왕초이 데로니 나중에 구조로인 맹원에 난조의 킬레라 셰주타 튼레라 튼긴자와 사지 퇴계 용화 제라 미디 존니 쿠류 게림 사발레바 제규 튼레 츠두젠타 피예 정진제 셰부수 셰사 젠제 용화 제네 랑촌기 변조타 지조 뷰다 공비 용규라 Leki Saba Kangli Biju Yinxie Sumbashi.
1: Degar Lekunne Nesbisi. Zengsum Chunggui Gekab Jilin Junhe, Longa Songshin. Dangle Chenggui Kuykong Zub Junhe, Tui Samsheng Shinki Penzhe Tunhe. Ming Er, Dangle Chenggui Kuykong Su, Namsa Parsum Shiji Jien Dership Cienli Mala Zub Sinhe. Zue Ta, Chung Chung Gena So, Zogcha Rikjubsi, Mitab Rinnu Ki Ngui Zin Tupki Yubba Ta. Kyang Rom Ta, Damra So, Reng Chung Genkam Tunkong Rik Chu, 德西千林塔三只图片片健康大共切球六十起地球图片片龙岩塔能是重点起阿七素马子国同球球塔车子解冻松脚大黑健康南昌出球六点切血清杂汤严肃母亲就过塔松东顶脚塔但不是绝用母亲你是这出三切片亏空气健康苦流军退上途请学片
0: 铁堂切起当来请据亏空所推勤起了连内起起健康大用理念规矩切别照不错健康松用拿修备心修切入清不谈他牌健康大用铁可是蒙为国同局松谈车子超多这心学者萨多罗写到所起出席几期面蓝卡过堂有着坚贞起满年托所起年顿切记约别平中拉西罗宾起中路堂努路写到所谓切列进车 特别是最喜欢有着坚贞切别的三度切的老子强出别生的先缘前看忙不所讲切有时想了铁锅起三句修言平常老师路不领土中路谈路路写到所谓起来一个安全落战措施了老们处出席鸡蛋起老子总行有时路不领南看跟洛山杨总理你当这个路来个说不谈空谈的平常老师路不领起起来更新不了就有时给俺洛山杨总理 罗金罗林唐伯罗既然能梦是顶住作业俺最罗么错了人当然梦梦我就说了就个月了说到苍马神之家都就个月前说嘛是给罗山杨总计神之天呢罗么错擦龙穷为举里名作车月塞不透过托写到手探前面蓝卡巴探三年级天天就这三对七百帕了所以到前年给罗车塞到了写到康之水那里边举里名塞不西巴马塞马探内墙 초마소 아시도 낭루디 초아심라 루주 댐비 사두 켄댄 시에도 수유 平常六十六年中路塔努路写到所谓七类记录吗？

0: 迪克尔尼
1: 泰尼
0: 这种龙体年轻烈工来见龙体仪
2: 绝顿吃炸土豆东北塔各只四句地内塞这起
3: 滚对生居盲催托念所滚穷努力培为行地内钱
2: 他的契机三个错别来生地内贫穷农村年轻力工普遍农村期
3: 生居滚对滚穷协别来钱银
4: 你对三个月蒙西布尼
5: 也跟你个聚集
6: 三个月白也看明在当中
5: 三个月接着你多年送了培育也最
7: 三个月滚对滚穷
8: 喂天哪快出去接穿了休息啊
9: 卡几杯出去六杯出去好些举杯
8: 啊第一
9: 看叫你让开发动荡你不得参照中国古镇街开发动荡啥吧 AI 开发动荡挺为我说的事情
10: 你错别丢嘴走不离样子的区别门顶他做样差别他在距离之上
11: 六道克巴牛国西地铁内西塔给个森女塔轮就给科色别六道克巴以狂在体位期连年康的配置给个给科色表示中融聚切巧脱去了我的阿哥教育塔天庆人心了我写东西给你去教育西边两群中国地铁给连年的片面录制能说
5: 中国地铁给云至六道克巴城西亚爷了点价鱼了烧浆阔月的卡巴塔安大忙为列去去了熊吉儿阴界些修在龙世界内天东年蓝坎地西桥卡巴塔这一样日子七日几个最桥
12: 三个人也谈到两夜去三个组别的阵地呢平中龙城年轻的空表给龙城级三个路各队观众级别七日的阵地里我来阵眼中吧电子龙中意
5: 平给公看不下我来阵眼中修看一些样建议
12: 三个人也听的生育路各队观众识别里在南我了九天作为其他协办他就读生育路军队界南西里在看你彻底学别天界内习真南端卡人不行三南有把修
5: 生个南不错我了九天作为其他协办南西三西南若南
13: 昨年七个年龄他比较第不第年其他三不起
2: 生育路军队观众里在起九天作为其他南西
12: 三个人也听的九天作为其他西边南菜呢为了国剧图几个贴的单位米利瓦的起这我杀不清吧写课被拉萨重叠的对路地前去地前重叠起几个比这就给贴的单位过了年终休息
5: 三个人不错你瞧着让观众心里从四天起行走被几个比这就给贴的起别尊看你吧贴着切不他拉萨重叠对龙地前去地前重叠明对那去的将用给别尊送去也车速去也不是三个把地前重叠起创作卡的规格创作无脸塔人脸切过康推着三百西北老人设计解锁也不给予你给情不他给个比这就给予车站接一康萨的通过月四句着这趟行着在内所讲忙做给日子年车借藏了一个比几句给一托呢作用他随着年规节七个月重没促进他当院给促进重点垂没冲突这一托重嘴来切把他行着给推面人规案一个比几句给一托呢地度修他重点垂度前呢其实就用他给一卡带动为缺一个吞间加月
12: 地震重点起忙本是需给的空吞吐来吞别结合起解决给一套呢来过年的话用钱忙做了没吃起几月罗那干别心照把他给一起孟西先别忙做了明年七年明年这点这起录制下的来过年时候给一种给月
5: 门对重嘴与米干面听个迷茫不有色的结合给解决给一起几间血女给面军队落将他将他切不去接了年多年时这批来到古巴的况且拉萨重叠的起行走别结合给解决给一单线程度的起开点呢加个安唐不浪不是
12: 王国的个新南土罗列给中南提结合给解决给一落别扎当样土飘的切语地震重叠单位堂师兄起内车体水军起推进人送入铁端堂九天作为当前忙随登记绝吧行走被结合起解决给一托呢配乐器普及的另外这些机遇节目接地堂也对其要求敦促其主动 군두기 접소제 상마라 계급기 제주계 기신튼 냠주 촌두괴지 제유
5: 대전 총추 신례 고르링웨 냠주 촌두토 딥주 퇴진 지릉유준 기지계 토네 능이기 네모 숨주 섭계 답에 뇽처럼 냠주 탱탕보 제바타 추산 총조로 딥주 퇴진 지릉 섬주기 능이기 답에 백에 나가타 딥다 무주 제부시
12: 지릉유준 기 사쿠바라 탱아 제릭 소타 저와 제급 현지 강식 치료 네 고적조탄 유유 제발레 탑시에메 니외로시에리 세메롭다라 계급기 지주계 장배 갈레리 슈이톱기도 제시아바리
5: 다저콩키 계급기 지주계 이제디 첨자타 지두 제토바마세 더도니 워키 디부 튜장케네 치디 냠도롭존 제바타 냠주 촌도 초림시 디부토 냠주 제바르 교케 당부디 임부시
12: 롭테나 계급기 지주계 이 롭존 제주니 초미기 롭젠식 데네 민바라 시루규동타 비딥달로 네스윌링무 댐규 잡든지 초구츠 괴제츠 게이 롭체 닌규로 하장 가부치기
5: 김도로지 초구창마 계급기 지주 게이 기기겐 춘춘이바타 콘즈 롭젠토 장비시자 김도 긴럽츠로 롭바타 남미타냠토 계급기 지주 게이 리기 닌친레 첸더기 대진 총대 단 주경 슝레 칸키 롭자타 총주 울린타냠토 튜가토 파마타 부주 지주 체내 결된 진도타 김장케 초외 걸쉬바 김다 롭차르 괴디 추구초다 냠토 정의기 계층 원바제 체디 냠토 얄게 용할 치기예
12: 예급기 제주계이 망초기 튼기 초와타 시림 주용 링내 비리 제나 문제 냠지 톱치 티니 라차 잠식 미바라 티 망초 남 총심내 튼디 티외 양신자 치외 짐링라 귤린 투바라 치기 게디에 토네 심바직 튼타 레왕직 튼 용규로 군대 동치 대전 총대기 서기 디미티제티 총셉 다르게기 대외 양외 종교를 되시유
5: 승아남부처 광도센트로 티내 팅디 제튼 조유 치자 시베 낭친 고제토 지게 캡데 단위 미리 워키 저와 섭도 침바시 괴베 타서 총기 뚜롱 대진 추 대전 총대기 계급기 지주 계이 캡데 단위 고티제
2: 투도 사비 등규기 콤자 디네타
13: 지도 点别 편종기 편율 디나세
2: 성교로 군대 군중 성교기 파츠
13: 성교로 군대 군중 성교기 메로
2: 다르키기 센시비티 편종 룽팅 연천 리고 표외 룽팅기 성교 초두 리세 성교로 군대 군중 시비티시
13: 지주기 늦친 인간 학비 급수 칸교 서법 토살 니유 토트거
12: 생글랜제 샴라 무투투 조튼 조이 치다 시베 낭체나 고주투 시체 드미 쪽쪽키 롬니르 렘부세와라 체바 시크베 표지시르 규투 로니슈 롭스 레라 슈웨 제용기 기게 약슈 순남 피조고로 슈긴
5: 생나부초 다와쿠바라 표기 시르 규투 남시 림키 창도 조신유 쇼베 니세 토마티 벤바 종 모샹 롭종키 게다 케터신 토트거 롭지 순남 편조기 균딘다르 롭제 계획 잠토 비구 쿤네 롭차르 용신비 추구초 좀키 수신예
12: 제루니동 추글로네 니동 쯔두르 파르키 로니슈이링 콩키 뱀바르 종키 조귀키 총조 망버르 귀티 레니기 랑초 페샤르 귀키 롭스 샤샤라 레키피 콩키 롭스 레왕라 균도 동투비 두시티 조귀키 미럽네 미럽 파르키 추구초 셈낭 수바르체유
5: 记录你都出落了罗你去自送了列别斯南拼座编排重叠图列过一点内学过罗宾去跟苦的酒各地对于周贵去勤大忙不歇去罗宾切不了去去那拼多切为文件去给月天那空气白白选的日蓝家教育推荐日日前内勤大了你去罗宾切不是人际给那周贵去勤赞你给好咱们的月经罗宾切了转参交了你为出过孙就好咱们罗宾切了罗特别结束
12: 孔编排了重点多数重置录制设计处给跟切不能够把它这部图为录制设计题特定龙库图那边出国村人工签图录得参与听于录制录制了给跟听的机会点笔签目以那孙南平座机人工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人
5: 创的六种器，六天主人器更酷些。另外，浙江、弥山、苏阳器同名三段局面。 Mangshi Xinbei Loma de Sunan Pinzo Ki Cimui Lop Cien Chui Ji Ki Nye Sui Tui Zui Jie Di Lop Yue Mi Gui Ba de Su Chi Chi Ki Yue. Tong Ma de Chukun Nga Chu Le Me Ba Tan Chi Su Xip Ju Lhak Zan Pa de Mang Du Qin Di Lop Jai Cho Gang Di Ne Gu Su Chi Kang Tu Gyur Gui Chung. Kong Ki Chi Dun Wo Lop Jai Lop Sui Sar Giang Tu Gyur Ne Lop Chi Ki Jiang Jai Lo Re Xin Ya Tu Qin Yue Bzi.
12: Jilu Nye Dong Chu Chu Lo Ro Sunan Pinzo Bian Ba Ra Zong Jia Gong Xiang Lop Chung Ki Lop Chi Re Mi Xe Ki Kone Ba Ra Wa Re. Gop Ti Du Lop Zha Ti Pi Ge Zho Ga Wa Di Ge Gen Ki Dup Shu Me Tang Wa Ta Lop Su Lop Zhi Ta Ti Xin Lop Zha To Ta Meng Ar Wai Chen Tien Tu Dong Gui Bi Di Ni Ming Tuen Chung Bi Chek Sa Shik Rang Ri
5: Ga Ne Tang Bu Ti Lo Shi Ge Ti Ra Lop Cha Ri Ge Kup Lo Che Lo Chi Mi Jin Ni Lo Kwa Nar Deng Gu Ki Yue Bi Kya Gam Le Lo Dong Tup Che Wai Xie Ri Su Yun Ren Bu Juk Tup Che Yue Ti Na Kong Ki Qing Wei Gor Chi Ni Zui Lian Che Di Chu Shu Lo Dung Jik Che Chung Zhe Xin Yue Ba Ta Lam sarwe chile jikjo rukha yong tu gimebe jikjo chiba ra gangye cheyue. Sunan Pinzo ki gigin giba si chine kongzo tangyam tu zangjam ne chema tang sadu owa suwa che ne tun yun dawa nyi rin ki lopsho ki tuzuyu peje di chuyu jam ngo su lopdun jikche di zuba shi.
12: Kya gamla lo tong tu bi se ki gyuja suyba nyarza tumne samay cha gin chilek su suwa ma se lopkang tuwaan lo yu bi zemi lopchen gyunden dara cho tuba chung yu. Lo wu yu ti Lop Khang Shik Se Tu Pa Zang Ma Se, Shing Zhong Ki Lop Cha Shik La, Lari Yang Riwai Wai Nang Shik Chin Pari.
5: Wen Gya, Jia Kong Xiang Ki Gang Ye Chi Shui Ni, Lam Ri. Ri Lam Ki Shuo Ji Yang Sa Tang, Shuo Ji Zang Bu Yin Be, Gun Tu Kang Gya Ki Ri Lam Gak Be Chi Rui Ki Jik Dian Tang, Ha Lam Zhe Wa Che Ki Yue. Wen Gya Lop Cha Gun Dian Da Ra Cho Tu Ji, Sunan Pin Zo Ki Run Ni Chi Di Nian Ju Re Ne, Zong Chong Tu Kwa Jia Nyu Zhup Chi Ba Ri Gui Ki Yue, Lia Ga Ti, Ta Pa Ra, Cham Chen Yo Me.
12: Kong Ki Chi Dun Wo, Jiakong Lopchung Nyamshenne Topchir Gyurwa Thang Jiyongki Lomnyir Chuzhe Dianbyo Ngang Toru Chinpa Gigenki Dupshu Sammeje Para Chiru Chinpa Loma Gyuntuyne Lopchung Chetupa Thang Salong Yongwa Juntang Jentu Gyurwa Che Kitelang Chege Sarpa Chungyu
5: Jilu Nyidong Jopye Loro Jiakong Xiang Lopchung Tu Lopcha Zogchung Le Guide Dongxin Yubye Sunam Pinzo Ki Kongka Ame Chinbe Ngenjin Jute Mebe Xinji Timuru Lega Changmar Guide Shibza Chene Kimdu Loyu Wen Gyan Jia Gong Xia Ne Cham Doro Chu Zu Chu Zu Jup Dun Zam Gyo Gui Be Kim Du Li Du Nga Sa Ne Ama Chi Le De Sin Yu
12: Lo Chik Yang Ma Go Wa Ra Kong Ki Abe Le Cha Xio Ro Ya Ka Ti Ri Xia Ra Kang La Ra Keng Dim Nu Zu Tui Ne Zhuo Lam Ga Gwa Ri Kong Tang Yu Min Nam Ki Nyam Tu Kang Xiang Xin Chu Zu Xi Go Ne Ta Ra Xiong Lam Xia Dung Tu Bi Yue Me Wen Gyan Kong Kim Du Jor Gap Aba Yang Chi Le De Sin
5: Kong Ki Nge Pa Ma Ra Si Xiu Jup Tu Ma Song Wen Gyan Nga Gyo Ba Min Du Jie Jue Ba Tang Gya Jia Ti Da Ling Ge Sunan Pin Zo Ki Jinba Nang Xin Tu Nye Zao Wa Kang Jiong Sa Tur Yue Zhu Gui Ki Chu Gu Cui Xie Jia Dian Ne Ri Gui Ne Ka Che Tu Zi Nye Lue Dang Wa Chang Ma Deng Rin Chuo Song Xie Xie Bi Zhi
12: Jia Lu Nye Dong Zhe Sum Lo Ro Sunan Pin Zo Meo Xiang Lup Zhong Ki Lup Zhi Ngak Ba Ri Kong Ki Lo Ni Xiu Yi Le Ge Nyam Yong Tang Song Zhi Che Di To Dam Che Dab Xip Zhe Ni Xiu Zhe Ni Dun Ne Ge Gen Ki Xiong Le Kang Tang Nye Gang Ki Cha Jin Le Su Dang Wa Tang Tian Dian Lup Zhi Sa Gor Ki Che Si Kyab De Dang Wei Lop Su So Sar Giang Tu Gyur Wa Ma Se Lup Zhi Ki Pyu Zhe Giang Dian Pyu Ngang Le Su Chin Ba Ri Zhong Yong Ki Pyu Zhong Lup Zhi Ne Pyu Zhong Dang Yun Pa Ra Si Ji Chen Nian Jik Ji Ni Tu Ngang Kong La To Mu Wen Giang Kong Ki Tok Da Pa Ra Sum Tu Jik Che Xiu Su Jin Ba Ni Chukku Tsu Rigui Ne Tuan Ji Lian Wang La Yun Do Qin Be Zum Dang Ti Ri
5: Singa Namba Tso Kong Tu Sen Chu Ba Ti Ni Ting Di Jue Tuan Zuyu Ti Zha Xie Be Nang Cien Guo Jue Tu Xie Che Jue Ni Zhuk Chu Ki Lom Ni Leng Bu Se War Che Ba Xie Kui Be Pyo Gi Xir Kui Tu Lo Ni Xu Lop Su Le La Xue Wei Ge Yong Ki Ge Gen Yak Xue Su Nam Pin Zuo Ki Guo Ti Ri
2: Sen Kyo Gar Zuo Se Wei Tang Se Gi Ge Ku
13: Yang Ta Si Chu Jue Wei Gya Yang Ki Di Ku
2: Mang Zui Tu Ne Ling Wei 망심기 부자
13: 초외 님주름은데 꿀새기 돌아
2: 다르키기 센시브디니 편조롱치 인천리고 표외롱지기 상규 초대리체 상규 군대 군중 시부디시
5: 차투소 냄싱원 따라 도구 망잠 제바타 차자 법급소 초로난타 장부잠 양사로 워소소 되미롱

초시 참게네 티가르 좀바 시바니 외숍 잠데 튠두 초시 참게기 신규당 조규네 티가르 좀시 시에나 참슈지 강라시나 비진당 상하이당 광주소 총기치제기 슈뉴 랑기 슈뉴 랑수 티가르 리키수 뷰클시 학삼 수미 장범 양나 급지 고톰네 티가르 레베 총기르기 슈뉴식이나 티가르 시시 차탁주 세규 중앙 탑시 유구제주 뛰는데 티네 체답다 심주 로마르 규 쯔베 민암 타나 태가르 자군 슈베 민토네 샤춘부 킬르 팡바 신도 규치시 태가르 지통기 사편 뜻여장 서미 부주 샤네 저와 뛰네 메시바 티니 총수난도 포무식 규베 민르 샤팡스르 시베 루치다 진나 캐바르마치 태가르 뒤베 레수 인친 로추창링 레니치그란 주바다 Lekwe tiraan kyunshi, tse kangpul jikbe chokbu ni lero ta, gyunga chishu ni lero, gyunga tene mebaan lero, kundaya yubbe miyaan lero le me. Shiga tunmin taan pinzun chanmin, yangna gende kengba jie kangyin rong, ngarcha gyunmi yinba tini, shinga jiknaan giba ta, chudang lunu jikba dulin chibe kar, nima jikgi wenaan pokbe lepu tangra. Mila la lokaan naan lebe nin tene sung, 교기 나 통면들라 내장 교란 통면들 배 주기 로주창난 편준과 깨자 미슈미 내딘투 슈뷰칸도 깨갈 부태기 감태양 펑지충중 직난 냠두 조교시 태둔 콜칸 직비 레로와 랑주 개비 슈누네 작가부 줄비 개비 발라 창고 디르신 고판 토웨 슌튜네 르부 슈다르 쿠비 개비 발두 Pianzu metang pucheba tepul kyurjin, parchuwaki ngodong le mikyang yakuchene danyong meymu. Parchuwaki amatang name warki jiwatang, dangon yakri gyab yume. Gyabda kandri yume suwa changma bandi nangdu juhu. Parchuwa gawwe gyab rang le gina manyibatang, parchuwa la gyoshe chungzi guadu zhonang chikara, tu ngeme du surse damra maorchi. Lagwa kutung kumar juhne duyntu zhoshin yume, Dünchu ne mitiri tang chetrip yueba xinzi, dagba gigi tang mingi namkar tashin, halam kayin su chengshi chepkin yueba dar lagyu tang je dünchu yueba shi. Gubgar tili chaku chungyong yang yueti, isab machung war xiengi gangbar duzi timne, minga tang je sal kubutu gi. Meli ndola dimne chakchun gyume chepar za. Gyungur mentun kandu gyewe, maka zimne mare yu. 편준종 때네 매배 파초티 등강식 갱기 군이와 단대 내법수 줄바 나사니 지심 급티르 저와 춥춥군 진대 매도 와도 껴바다 모톤토 쓰랑고 좀 예배 가출은 엄칼 가난기 손남장 용수 칠년신도 지심 매도 기 짐을 27신 되라 심 띵의 혀로의 개문이 윤직 내 툽라 따도 쪼나 데르웨 중자 차툽 로시에당 로주창 타나 미치 타말 립급 전수 체장 모동토 균탄식 튜니 심감기 신세 렘발 체투 댄시 차슈니 레수 부주 닌지당 주구 당구 창와 부주 로친러 규트바 소기 급수 샴비 수치티시 디니 레수 수 르지 체구 유남메나티시 미츠 모동 땡기 균탄티 닌 숨시 마예와르 네투바다 편준 체내 집에 깨져 당부태양 규기 쇼자 골 가주로 지휘 담 시바티인 머시 깨져 머지장 진나 창세라 개발 대점 용미시며 깨져 셴바식 많이 배 담기 링실 줄 제고티니 당투 나다 제부시 가신 숨제다 레수 류제 젠둘레양 축제투 쟁아 직주 지켜 역할을 진나 미창만 레규지 유버디 전다 동켄다 Denjin shunggen, langkor tangdi chonggirgi sojun kangdu denjin shunggen, langkor du zugab, chenga gokane mengdu shirgen jie yubbe, mengdur kubbe mi manchurwe simche yu. Kedi misusik nangmi du lube wangdu tangna tadun gongda togden shuggeba tangja, sojun kusib che gu. Sojun kangdu jorji tadun nishenba yujin. Misusik kangba bumar zhoggeba, yangna somjien du dyoggeba gondom chigin yu. 제단체나 구치남 강바 부모 뒤기휴 쇼차 겸네 칼라사게니

이나 로가 양식 북삼 전기 미식을 전나 디니 랑기 랑 담비에 심부 정지 랑지 난주의 침상 쉐도 뛰게 투림 소규 기겐 치무디니 로망부 공도 착지엔 높자 치무 로그나 레차당 人규지엔 생각하니 퇴마식지 이나 콩니 넘지일 가외 채무 체림미신라 장시토네 깔마따신 뒤긴규 나랑 코시 투비에 튜네 단답하라 콩기 니참도 장시주도 태양 장시 충제네 넘지 장시 치제발다 랑기 수치 치바네 수치 치신비 치게기 장시발 장시 통통다 장시 정부소 니지 신도 편숨 초부도 나랑 룩충 짐급 콩래 이면 신도 침부기기 위협 난주의 김기 니참토 균지에 금급 이습 마중와 콘수의 니참수 균지에 사지 아메 까마법 공두 대주발 주주니 가와 치슈기 레가시긴 경률슈를 펌네 칸년비 억울하시 배바당 태가라 니참수규 니참수 립지 강사르 토르웨 균규 마중발 콩기 촉제 마토 공 장실을 탐내디 급가르 터둥 곱디 충충시기 토두 증네 지시 년킨 투대 마시 지시기 퇴마도 장 공기 김도 주줄까 윤신부식 롭초 증알라 이미 치바디 니 니메 땡기 늑디다 티웨 원단 땡베 따와다 까마 통용야시 티네 야쌈 롱지 나니 공통이 땡네 만두베 니 아메 총디 쿄랑기 진디 장시도 사장 어규 강라 땡네 미치카라 더둔 랑동앙 술기와 비키규 단다 밀라 카야 마체나 차린 춘제 랑지지 시시 동료유 네 텔레 도아디 키남 레로아 인양 콩라 카야 미치베 더둔 아 쉰럽을 송규 유탐 시 슈기슈 콩도 헨게 기세나와디니 종교 종캠마 도인 쥔기 잠바다 잡상 라기 표게 규르신 편조미마 비준 칸네 비준 낭웨 동리 칸라마프 시바 편으로 기 좀지당 양준 슈바디 류구바티시 센트럴 헨게 띵디 디젠 푸스메이 디젠 저주단 직존 난케니 요준라다 십시 챙규바니 계산 주가라시 헨게 슈디엔 자고

0: 가르쳐 줘. 뭐 님 저씨 가르쳐 줘지.
1: 루시 성금이도.
0: 루 성금이도 에. 아, 근데 쟤는 그 그래. 대로가 루르다.
2: 자. 장 의제 가르쳐 줘. 아.
0: 루지 성금이도 쓰기.
2: 가리. 쟤는 요새가 뭐 짐지. 알레 고다. 장 아자 깨단지. 기니 님보 규.
0: 계승문님 근데 저래.
2: 아,
0: 지. 하지.
2: 따라 삼텁도 이제 마돈다. 자유사 제가 치는 댄댄이지. 댐제 고내 증나. 저 지수 좀 용 체부로.
0: 따다. 레어망어가 가래 이글럽이야. 잡아 금기 금기. 리고 당기는 게 고바요야 요래란.
2: 따 네 이글럽다. 저 가려래야.
0: 예도 예. 보고 단들 로소야리야 심마샤지. 스베나리야 이거 자야 깽깽하게 샤. 제자데 로라송아.
2: 이 야호로보 나주는 신체 매지지 봉보 싸우러 주마 후유고로보
0: 란테다다 롱베나리아 이거자니 보 가져도 미스 김자나리아 내가 치러지 내가 감사로지
2: 또 띠주 참 미신 나고 된다리 나라조 주도 요마지 마신네 중도 윤대 마잖아 제도 무유도 멍무 매치해보소 어 니们 인제 라브자 무티제 등거이 디메나 겐륜드 나조 덴데 심진 칙시
0: 라게 님을 납자다 보고 신다 신뢰 지르준 콘소심나 가르성브레 라데 삼로 호중에
2: 라게 통승 머신에 붕에 나로네 님을 리부 장수 좀 두게 아
0: 리리리 다 라게 셰 창무 디브리 니 라게 칼라케 무소 머신에 라게 님을 납자다 아 계세 로프만 춘 근데 저래
2: 납자 영모 춘나 아니 로용제
0: 行列前的这个肉一年年三吧你们点点拉着牙口去这么多的生病巴拉阿姆拉啊啊啊罗尼中啊阿妹哦你是爹长了要得要得要不出那个阿妈对的等到看一年牙口说了到后面都啊龙的几个里卡就往当地去了卡卡的人下人下得让给现在这一下
3: 不错老卡三六百一个点数打金子你也预备啊你一把了你卡进你一有有有呀让给就落的
2: 金就一个就的卡切啊他他叫卡萨嗯拿去呀大郎一打嗯嗯嗯大郎也接下你妈老大郎一打
4: 됐어.
2: 요르시.
4: 강아 타나 밤아. 랄라스남 진주죠?
2: 아마 다랑게 고중아.
0: 고지 고지.
2: 니만 운에 롭중 치아기. 헨게리고 야고 큰점이도 아.
0: 야고 동네 야고도.
2: 다시나 니만 랍다 줘야디.
0: 용아 용아. 다 이내는 니 크신 셰브는시. 코마 그는 루스 지규르다.
4: 레삼라 크랑 투제마나. 니 롭중 야고 셰쇼. 키스 야고 마시비는 니 양갸 잔지. 야구심식이다.
0: 어, 용아. 젠스니 발라리아 랑랍자게다로.
2: 용아, 용아.
4: 김라이, 김라이. 나 랍자주야, 랍자. 나스니 랍자주오시.
0: 이네, 랑투균 나리아 루스로다 랭신다 지러져오르다.
2: 지다.
4: 암라, 나 랍자주와 준비는 가르치스네 지바.
2: 요요.
0: 용아, 용아.
2: 용아.
5: 퇴랍 콩미 로랍 된순 죽도 계급기 표기 롭전 증충러 rimme lop su si chu la da che yu wen jiang lop che ma la tu chang me ba tang jia qi mang zuo chu du xie nin xin qi zha bi wang ki pu zhu lop zha dong qin ki kim zang tie zang mang bu me wen jiang ni me zhe xi ni chu gu ap su jin xi shi kuang ki ba la ki ta ji du jia biao nan wei wo ni me zhe xi le wen su sam to le da ju wa dan lop zhan zu yu ku ge sang bu chu wa tang kuang ki jiang ku ge ti rin qian se le la ba zi di 닌다 차자 롱수르 미드바 레와 주차기 리람 갸교 균의 로자 규규유시
2: 아, 보, 이 담지다마
0: 워사송해
2: 워사
0: 나만난도 지도가 미통다다야고 요마리지
2: 따라 쓴제 맛있다 미사메 드리지 워로 아, 따지 있어 야, 마수조
4: 怎么了姐看大呀姐
0: 总理要住到几百家的住家里。
4: 咱们比几百推进入啊呀呀好几百。
0: 让他们迅迅送着屯他们不恰工嘛这样没。你来让让陆军的也会前置吧。
2: 爸的姑娘。
4: 你想哪能你也先说。前面还拉着住人的。
0: 用啊用啊太可惜了没。陆军也会继续啊。
4: Yes。
2: 陆军也会继续啊。
4: Yes。
5: 江中掠情多了一公别别宁顺点别你们这些陆军整个陆林尼对马

0: chilo chekdung kubki kishuk hasun lor. Lo na chobki la sunbi, nima dresi tang, lakchung, yu da lingze, nguesu, nubjang singde lublingki, logotim.
1: What kare yu rangki kiranso mai nye ai nga yu kiranso
2: 님저씨, 난서 클라스 하죠.
3: 클라스 니얼 교아, 나한테도 교수시 명칭 아교던 거이.
4: 고마주바 레베다브는 시 아교다네, 님부여 말이.
5: 제장고, 니얼랑이 캔다, 니얼랑이 고망가라, 카스칼랑이 지주다, 인지 명칭인데 자비네래, 랑가 등조 특시대래 양콩도 쉬워치워다.
3: 흥, 니얼이 제가 돌리군비 쉐리, 랍치모 말해콩라, 니 인지 전유배, 제장 독수 전유를 하르샤.
4: 쟤는 못 튀인다. 안쪽에는 클라스가 주위.
2: 저 안쪽 클라스가
5: 주위. 시시시.
3: 어리, 키란스 니얼 교아. 프렌드, 촉보. 프렌드, 촉보. 왜? 나 뭐만 얘기해줘.
2: 용아.
0: 퇴외토, 니마 저시기 롭종러 전부 추위 균신 댄바퓨. 콩르 루치 가조장 하장 망부유 라바르투 라지 불르기규 티웨장 가부치기유 원장 人意기 인이 추제 공도 동시 불르갸비 뒤주 태양 칭아 용도 당내 이 롭종 제규 차르구유 선딩제 태당 퇴송 마퓨 수기 렘메 지동 당무시장 니무지시기 심콩 주비 딩도 와레 총
6: 喂,睡吧。哦,你们那批中。大洋,老中了,是真那个批别。这下,看这个把心里有戏。我老婆你也能买给他。老婆,老婆,让对的,你们那个东西,别顾不着想的。你提的,给那个批别,心里可以。你们,让你们前还是不是?救命度,批准你家年岁要么穷咱们着。
3: 看三郎这波了给不及我都别急了让给俺老曾苏这些了去别急你也是要马提上去不是要免得提着有些让你也是给快去啊是给我有马的我你过数的我数这些给让你也是要给别求么数我呢啊是到底下你也谈得了七个人的陪陪给了几个七七年不一心归全部写了退出你也提着心里
7: 谈得起个心里那么肯定一面还可送啊俺知道害怕钱不多让我先别胖过些啦谢谢你爹呢让一三千买单让给俺有人学着吧心术马下的苦格不是你的车子有年日日可以你你们大哥应该个明星啊就当下的样亲属体外忙外七个个只有客户给写着当车子新旧切的人的 뭐시
0: 瑞瑞你让你进去老中面具七零你们这些给您打空了老金去能顿卡甚至疼十几几多钱铁蛋您疼到位盘面日光南你们这些给三三疼新片您瑞这些老中去罗宁马布落落东丁老中去拉三疼 西对空洋的西剧了你们这些呢铁位绿地破布网面鱼天呢破着不见了闽南科某空洋见了公众科写别别汤气密松狼族塔的给归不了地基给妥协给别轮到命实行昂批的鱼藏起了罗松的你们这些汤空气落着南落大清的让让气密前对南了切卡
8: 昆虽其他面三边地水落成地跟陈拉给陆之南陆之错这次穿这地我做米进了恰恰这些比呢端给推最地不会接着去别阿们其他恰恰也对你们旅游这边地阿们旅送送亚气度出去进不得急不是你旅游不穷我们穷地穿这个穿我的全部比亚你给嘎子这先送给
2: 跟陈拉
8: 俺这陪了亚琼这天空妹子，给人家俺做的送礼呢，拉姆好了下节，好了钱，咱们打钱买的了。啊，
9: 是，大明我了，丢脚么的，你要给那个老百姓吃住的。老朱总，南京俺俺最卡别了，打卡路面的马逊，咱们早晚面的马逊吃不吃？朝当阿兄穷这节的平给，卡叔叔，过了十月三星期，吃了我娘出席嘛，三亚泥塘，七蹦哒，三亚泥，三亚鸡蛋，出蹦接送有事。 新来团结前后筹备几期，面露东厂门板拿了，每日给四星塘卡车都买不抢钥匙的。新别从王街当地一年，杨素超地主起居的短过个钥匙，钞票有三多吃下边呢，早的难地主起个钥匙，难当穷者阿兄，朝少爷呢，都不讲买金额宽松多个钥匙的，听说先生哎，检查了，开两个送不到呢，穷者给地主拿三的，那个地主托讲这个月不了吧？
8: 是。
9: 他个人是有，穷者的做一些野草外亏呢，通过油不大，出在七三几个钥匙。一年，男的做钞票啥都难，通过油账，啥都能批四十点，几样了，藏不起他钥匙。
8: 前两个最肯的姐姐，穷者给钞票拿些，便宜姐姐，那个全部托了当过来。
9: 呵呵呵，前场第一天来开做东西给新来参加面的订着过的，给人做啥都难个那个的，穿到天芒姐姐，人品立久了用我钥匙。
8: 他提罗青人呢，主图别两个是缺的嘛是，前场给人做高压忙不接活的了，提外讲运气没吧，别准吃不吃。现在刚安了嘛是吧，人瑞吃鸡汤，把俺的寿命给断绝吃不呢，给人做面子铺垫的，我就吐不吃的。接了青铜苦的，跳出铁柱落，你们这些拉汤，那种于大林姐没送不，中国新来彩礼康土。
10: 我从李竹村的，陪了老杨把马赛，他是从给新来委员天康去，得看明着玩，来贵也不疼。你们这些才能穿的第二季，穿的康土来贵点。
11: 王爷这些，大气不恰恰，脸上皮都穿的新个皮，俺去生意是不是这个？
12: 那是哪大么个样了？
11: 城西忙活的个，立着七八，俺也来推水多是过不起的话。
12: 给那么的样了。
10: 城西的个伢脱过的，领着也好穿上，严重不啦？其他伢老太，新个皮个全部买的，伢休息些啥时候老要去？但那时候的，石头也看见龙洞厂开些钱币，赶快去的。年初三，爹说来给我几个的，你们几个人给买的？这些，伢让了伢留了些门的，新旧手里伢用钱，让个老姐拿了伢，人家小我拉的，过去年前子，老总给让了伢买点钱门东啊。
13: 我在家了，
10: 看到我在，我这边老总给见到给我下着药的事，让给谢总啊，让团员崔队来个困难也过好皮呢，你开心不中啊？你那来谈的。
13: 喂，你们这些，你们这些，
10: 你看上俺这才皮，看见没？让给等给。
13: 呀，
12: 明白，感谢说。
10: 你们这些，让等到待待一遍，老总，老总冷静，是不是着急？
12: 看的。
10: 是我身上去的，明天俺清查是。
12: 明天好吧。
10: 来，谁明天来着？让丢不丢的？有。你妈，他可怜的，赶快可怜的。
12: 提醒妈的。
10: 明白，给我是的，俺也读书是给不着的，俺是宁波大学的。来，给你们了。
12: 俺们去了。老，老兄，你俺回来。老兄
10: 了。
12: 俺们过年是带我们生意的。老兄，俺们说俺应该的呗。是是是是。
10: 大家都年完节了，我出哪去了？来，
12: 进来我出，等下把桌子呗。这可多天当日了。来，同学们，俺们去了。老兄，老兄，这俺们了，阿姐了，今天上班多，看那说，今天是干么么送不卡车呗？
10: 老兄，老兄，难大命多啊！
12: 给命多，没不得当这，不破这下。
10: 哎，今次俺心里头还不是高兴，俺的。让来听我的，俺这也入去一不着。老兄不会的，让他多么让吃了药嘛的。啊，这，但今早该小兄自己的，老兄硬说也不去，就故意。
12: 来，什么了？老老老，来，不欢迎呢。
10: 老兄吃了药。
12: 啊，这贴到底呢，小，爸爸帮爸是的我。
10: 啊，这
11: 然个离奇的。
12: 有有。
11: 你也谈到我们爹姐，我怎么牵着伊？
12: 阿嘞，何事？拼命打死，对的，拼命打死，巴拉斯没打，巴拉斯没打，
13: 嘛。感谢。别说许多。谈到不管巴拉斯可玩流行个嘞。我莫给爹晓得，你的超过我的这，随你接了啊。你们这些，
12: 那
13: 对对的，拼然得给。
12: 是。
13: 王姐呗，今年给铺了明卡的德子耶。
12: 哦，嗯，我打六九，我是来出租车噻。
13: 嗯，
12: 其实铺么伊呢，专门当铺伊呢，我还是得有钱的，阿姆啦。
8: 你们这些个蜜糖，六中期认得比铺阿王，几点蜜语的人了解？你们这些个听了。写的没别抓点六中面刚的对吗他你们这些我军心说我让他共情一起心给能催的来告诉铁蛋你们这些给别尊略面切把店起诉那个孙上绿酒用酒杀行店别孟心丁都把穷容六中给心能错给我们穷文的空气让给大伙三些汤空给两个汤碰断了铁位夹住几个鱼。
14: 我要去龙城对口你们这些谁不的呢周五也赞别龙年车兄干么年了对路比谁别绝佳行送这次切不行人。龙城对口第一拿中区干么年纪七年开不谈千里开间你们这些那个估计看不见能起不起行个月。下面了龙天对口铁留你不提先生。
8: 接了七东可就可就可你了这月来可以快过新年你们这些了看他这四十个之文落进了逻辑十种七八安心。铁人配于四川的音乐落着留着汤无些穷事。题目空气人家比路人这么你为你行。配于偏重少年作为青一世纪空气空边顶着康中萨多尔哥。天里论据也能灭别心大脏界的当个谢谢。
15: 这些啦其他五年罗天一别。
12: 一了留着心大介绍。
15: 其他个人家比路人这么样的人去的给人家我还问给超前点来的。可可管不起他的。都是些略带那么一呢其他没事的龙卷给你读的。没事的其他俺们家的这些罗天呀配于天不得衙门的三大大不过天不得了。
12: 是我控制其他成绩你也谈的苦个不得经济心不情愿。一年啊罗不准备命运的配于了偏托呗两个钱啊切入一。先生两个说了六连堂六连说了罗不准钱呢没有命的话。其实苦个不用的若不讲呗罗不准这么巧的。
15: 这是啦跟不是俺五年看到了也没有其他几个。
12: 哈哈哈哈我朋友心别不住气了既然给一米几啊卡多了。
15: 我自己心贵一把卡了的我来心别不住意我就藏不了中国心别不住的是吧年为那些呢既然起来一个梦是特别干了因为那行三亚的许多。第一个呢既然轻轻擦鞋压给车忙过其他雨的七个的书呢对了能大有吗这啦给那罗撇比呢给那车来能大有吗这。其他能行的新店民呢每个给撒娇三万过了的了配能行的撒娇刚刚前不打撒泡托泡因此罗皮的国家卡里有的了
12: 刘志
15: 那
12: 让日不见面罗皮你这么擦说呢可怕主席有
15: 我啦
12: 哦
15: 我四川罗年营
12: 他可是老婆那就上嘛叔叔每个了感心疼叔叔朋友了感心越不讲讲的你也把那个下结果不能碰见那样留给七松杀了念语及苏牛语蚂蚁那么女呢努力结果呗别当朋友落呢朋友给各地特别结果的
8: 你们这些了看到这儿十种能力空气阿玛拉罗伯图车这么年纪冲不疼你们这些了给罗中了书间名的被切读能密空了那个三万钱接了切通可不就过去考松了你们这些啦龙柱这年拉萨尔罗佩不是
12: 아무라 키랑 구즈시부 꿀이 꿀나야 푸 키랑 치리에 제그 파시야 키랑 초두 나 치리 요마시 이니 니에 삼바르 키랑께 푸르 콘르는 그 말이 있음기 키랑 띠와 쟁기 신감수 깨바쇼 세치머야 키랑께 푸르 깨바쇼
11: Amla chakshi thob yewa, rangye xin se shi. Lubu du chak tri po je chundu, kage chi nung chung mindu. Bala ye, gege na chi sa di, mi chang ma yo shi, rang sim dria ma su, nega sa wang chi sung gi. Amla chong je, lop chi la chin chab shi. Ta sim du ma chi, rang lo len chu shubu, nga si nye su gil.
12: Yo, lo chi la sri, rang wune, ka le shi la ka su. nga wa nye sa suwe.
11: Tiri ningu nye ma nye sa, gonda ngam nye nye su.
12: Nga wa nta siya tui. Rang nga nye su kia wa, nga to zile dik me.
11: Nima, tangu ya nye su kia mlewe, to zi nye ma devche.
12: Uzi, sa wu ma khom cha.
11: Uzi, nga wa dintri su yi na. Rang le cha tu a, nye go chi ka chingu.
15: 我是所长周拉给我鸦片的刘兄啦你们这些啦罗片子来斯当过来斯所长周拉鸦片的拿落的鱼来斯来斯何是所长啦给我鸦片的哦给我修的修的来斯你们这些啦罗罗记拿落了给他洗拉干不多啊起给给卡拉泡车没穷不着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 게르야 롭종 진용유베 미차브다.
3: 롭종 오스초 원두기 락세탕 원두기 토담체도 원두기 공비도 시속부터 상마 난수 롭종 최고비 시다를 도와.
15: 지지지
3: 원체베 소라라 큐스 그러나
15: 용아 용아
3: 디니에 카나다네 겨베 수용하시이
15: 아니 우지 쟤네도 야구 쉽이 충수 카나다 그 수용디게 나란주 스포토보 근제스키토 미리야 대초그지보 디친주 나란주 순산 릭주태라 편도 친부 요르다
3: 슈장 소랑라 예티리서니 롭중 니에스티게 릭지 야구 쉐체 야리군 퓨토프치기
15: 용아 용아 좋아요 마시 머신에 기나 럭중라다 나왕쿠니 로지 락스 투 메바 니만 니 숨지 예스겨나
3: 데 개허 말이
15: 되시라 아 이게 날 예키나라 종등위다 스슝게 나란즈 신내 천재래가 통 하장치 不 능거 유배 고지 슈뉴유 어 나즈 소나리네 치레기 신대민의 코브 유배 간라 치스 페랑 교조 신조 체리카 주지 유자 다디게 신내다 종례 신제 옵제 속에 켜공다 저거 유배 마세 더더 심주 디네다 치레기 소종 디네서 주야라 티웨 마웨 신댕기 미네 디교국 유자 나란즈 봉배강게 겐드디 니마다 두비이나 지루시라 친요다
3: 시시
15: 겐드 지루 친발라 등아 시미도 마시서 소르디 배용라 기란 능신기 치레 미네 공부 유비디 제자니 기란 저와 춥춥제 초공과 계주
3: 소라라 디니 하고기 어
15: 기란게 겐드 지스 아 뜻이라 니에게나 접장배 루림 지미야가 그거 상고 딘데 르다르 주자 키란딘데 로밤 침부 중요기리
3: 소랑아 키란딘데 송고 말이 나 로밤 지금이도 당당 기급게 나 로밤 고 소중 제배 마세 시계로 습중도 조배 고급디양 레군에 제시리 탄다 레군을 고고 유두 니에 당리 후르다 슈야디 니에 투르다베베 긴디시기리 원체베 소랑아
15: 로
3: 디니에 카나라 TV 땅나 슈규리 슈이
15: 시
3: 키랑게 니에등 슈기 원저분하러 슈이인다
15: 용아 용아 야호시라도 키라땅게 기도나 슝듀 체부 슈부 통듀 강원에 가보시라 좀 나의 키랑게 등슈 원저버 체듀시라이다
3: 도전나
0: 제로 책동 쿨교 쿨주 쿠양을로 벼랑교종 싱조 체리캉 짜르도 주바탕 로티르 니마 这些啦中国空间当地极度难受别 k
8: 공기 밑을 나량 튜닝 사반 내부탕 공기 등수 탐지 속도 고뇌 미망긴 준징 초이체도 구지시 부구례균 테마체 공기의 쇼투 日本 낭바 지역 로규 전부 균도 승덕 제로 책동 급제 급주 고굴로 정중 지리기 몸잠비 롬내 톰내 폐기 퓨리 신내 직비 몸잠바 통만규 제로 녀동 겸해 주민 니로 니마티시 라기 지게부 네발라르소베 기지 지구의 축두 폐기 디내기 딘슈 르당 낭데 심타 장제앙 미기 김장 침유 방도 지로 제네 랑교종 신조 지리 강토 자례낭 제로 녀동 겸해 주민 숨로 니마티시 라기 장경종 신조 세리 칸키 원장 쉔비엔 겐시에 나오여 콩킹 긴지 나루에 지루친
11: 喂 니마 카바리스
16: 오
11: 랑카바디에 샤샤
16: 세자 카바수유르도 랑가직 링로시다
11: 하고무스 카방자 통용도
16: 네 喂 수인바 할래 도와드루 이베 어 장로비니 계사 장로디브체 롭주치아 수고레 닥치치 신다토로 라셈제 쇼마리 하고 사고 덴드시오 마리 소소다도 야고치 라브트퇴제 해사레 중아도 토요 와야 다가인다 지마 토요
11: 수레 로비 같이 재우세
16: 어 오체베 니베 지베 승마사 토다디 루부토비아 인사 란다 추두 체험하죠
11: 된다 가시 쉬다
16: 니면 니콩라 나다와 춘두스 이니 로마지게 루두이 이기시 조조 호바 난지 신뢰 로브치미 심주 로마 추샤 이니 김상 차긴 교부 이배 왕게 로빈 계토 매부다 제상 니랑상 콘주랍다 조화 제제 로빈 제로 제비 머시세나 된다디 란다 추두 체와 삼주
11: 톤도 추두에 랑게 타 제산이 매바 nga xin ha zang shu bo
16: ti de ma ta yang ta bi na bu di la ta zho mo tu che sam chu ti bu ma sa a ji ma ne ti de qian che mo yu
11: ran ge ci gu ma sa ji ma ne ti de qian mo yu xiao ma shi ran xu de ne ke de long di niu yu yi ne ti zu chang ma le ge ya wo xia ta shi ne ran le nan mian ge ge qi yin xian yu yu bo
16: le ro chang be ran ye a su le si du wa 谢谢你的鬼 기탕체방아이히레 기탕조방아이히루 세와이 세와이 닝도라
11: 지스 지스 让看你不羡慕我 给我今天的这个面色 都是你看了少时
16: Yes, madam
11: 我是到我开始了吧哦到我停住到我停住录对前面录音的你也解决 도스네 지도 앙다타 랍데시티 앙자디 나츠아 란레오 망다 취제 부글로피게야 지요 싱베 김잔나 심주 로무스템 바 레라브 요 마르다
16: 시시시시 요
15: 오지 님은 드시라 야고페 주고 유베
16: 수스텐다라 쇼다 쇼다
15: 용아 용아
16: 역사사이 나츠메 교리 키라 간추게
15: 어 메메메 nga thongya de che yu
16: kyeran khwa phe ne tin nam nam ri nga se je chale khar yu na
15: nim de si nim ka she ji la jana ne sing le the ki ri ji ke jin ka she ji phe le ya tok si bi yong kris gi
16: si be
15: ho la nge sam ba kho gab de dan du ji nga jo se ri kha tha tha na ji la par thu nga jo shyen ji cho ya lo zin ji ti ro se shu go sam chu
16: chen de bi ya
15: kyeran ge che na so jong de ne ki lo zin ki du ji de gu ji ji du bu ji be
16: 听这书着钱呢也会去用是的可能不可以批的你兄弟看了估计切除哦那个人的照明度罗我来十月退去连过这点月好嘞哦大大人你们这是了罗很多罗尼那罗里亚我最重要的切工呢内孙明朝为切真独入切过的来个的忙不洗茶有谁是是他一年来先帝明的南征前大所长的兄弟家的我最参照钱呢
15: 早晚的这个马达是啊马赛别西林给老子们的所长起亚铁了兄弟起亚铁我最参照起呢早晚的这个马是是是我最爱把头卷堂约把他连年头了娘土别先帝们的忙子所长起活大了
16: 大哥的熟悉了。

0: 흑주.
1: 오.
0: 상가 녀고베 동세 법 통중해.
1: 지, 자이나 적지간 다유. 긴지 다시 이름디디. 땡키스네.
0: 키스.
1: 영이 저수 가서 고시야.
0: 하스네 저제 시그지규. 너를 쪼그래.
1: 오, 지.
0: 람규네. 벽이 신뢰 경우기. 수규 퉁고 두릅다. 심주 채워다. 세단 다리 저수 오스 고그래.
1: 티체 힘시. 수규 퉁고 지기 정시사와 수요시베.
0: 수요리. 디리 개요 신뢰 천재배. 중국 공산당 운인의 롱어 작업다. 회시외 진주단의 롱어 뒤주 코바. 샥다 비유하실다.
1: 네. 형아 형아. 네 되니 친부도. 다이네 랑가 린지 섭섭치라.
0: 요요.
1: 학과도 컵투도 되겨. 매사야 마칩치라.
0: 요요.
1: 워시. 야. 매다 꼭비 네 도유다. 다이네 꼭비 디베다 추석제 모두라.
0: 장례 삼시 통하지. 让苏爷我妹妹干了，不吃了要骂的。
1: 别
0: 干了，就给我算账，引起苏国大姐瞧我打。
1: 啥意呢？你那时的人不弱，怎么这瞧骂的？
0: 有有，
1: 你没凭据给当着，用对。
0: 我的老舅，
1: 哦，
0: 他的阿叔老来为急了，好些点些，我让你大姐瞧着啊，弟呢，小了。毕竟不是拖下去。
1: 何子，这里人呢，你们弄那些不是呗？一年让给些呗，给几的，看点菜呢，吃不
0: 着。有有有，能打不？能打不？大姐，让掉的，谁批给丢了？咋样？我还最近没到。
2: 都给了，大姐那里，我让做表哥四百多送账。给谁金刚骷髅呀？多少军器炮兵呢？拉出去看不起哪里？马里边去了。
0: 大哥嘞，大哥嘞，大。让彭州新来菜的看，在屯来所以所长学不上啥。既然做两个看家的，彭个冷皮开酒堂屯边，甚至三边吃也甜了，下火大。
2: 来是来是给了。
0: 特多，彭人个开酒一边出手个酒杯也二当也大，看见新来屯子新出吃也甜了呀，三路忙是当过多啊。
2: 徐长给了。一年来，票个啥子忙起哇？四百多送账，甚至薪水钱啊，也不用安用呢。
0: 听这研究，我两嘴说白，谈得来国主席，石头石大，长安区七杀，青安票据钱啊个三千人心计，连税杀不起，随便吃过来。
2: 我那里，跟那个土生家亲不是那些那些，既然日子开不进不嘛事，新来的，若来跟几天来，开不起啥子瓜，来。
0: 常不闲呐，俺两岁朋友人穷个咋的？这些说配送照顾其他药的，面子拿走，花样鱼丸买菜，特种朋友开酒鱼丸，出菜。

제마 미게 치료 때문에 쇼세하게 이게 디워라 편종 서법 토에 탄산 크기 신뢰 축도의 최대 서지세하게 이게 답없이 지지 나는 내내 개콘 사자 순경 제한테 나도 제재배 누구 시대에 돌아 양과 수요말

0: 포리니 쇼크침시라 단 잡기는 징바 회지 근쇼 시베 담디거나 저 숨미 팁스 제브지 데네 마리스 예수나샤 기시다 징바타 뽕바 강부지에리아 균튜네나 수동화타 당는 신기 럭줍 단의 비버타 럭쇼인의 충르침바 콤바티비게지 덴부디 뽐모토바 징베강리아 콤바게브는 신 천하 중부이나 안안주 용부타 왕자 뉴쇼 티베 더자르기제 나섬네 기란게 첸댕게 맹강리아 딱제 제발 꾀괴블레 내시댕게 마치아 콘당 안주 가주모 주비게지 포리니 담비이나
1: 你是的呀,主角策略呀,你呢,记住中华团,如是的呀,捐学位,你个有的是也算难的话了。来学生了,他团队呢,普尼当北接里呢,经不停没地方穷北呢,肯定是求日是接着学位呢,其实呢,经不停呢,普尼当北接里呀,是不是马切巴,没跟破位呢,人工安内,给居民中不及的话了。来
0: 是。成都他,策度,加巴米亚面的这个呢,速教北,面当接里呢,你的给
1: 내다티네레케미룸시르도알라 진결매비나 게티는 덴버네트 치고베 청구인내래 나샤라
0: 레슬레세 세남소다 게시키라 징치 데부메비기나 김리야 가난주 컨데스에 주도 체고레스 러비기나 다 징치 메데웨 미소기 응을야 맹칸도 친제 징치 카르참 부르튜네 유메 당당는 신기 징치 다 게시기 리버덴자 이미 세브심 체고르 발 게시다 녜도 왕게 샤네 메데와 잠기 네츠 이버기나 답디 구규리야 딘제 메데웨 네다디나 실류리야 단초고 유버딘데지리샤 베네키랑게 고 구웨
1: 旅行的话，当然新的演员都有不少钱呢。经济提升差不多呢，呀，效率都当头边，你不点有的是也算难的话呢。嗯嗯。第二个呢，就蹦不点点都过为旅行一年的，蹦不点点给他，给你点都过为旅行，真的，俺们呢就蹦不谈，经过你个耳边都有不点的知道了。
0: 但到俺们呢，就打蹦个天边旅行他，哪个去成熊给断脚是他，俺们就长天都行不停呢，那哪个先提俺们就出门牌都直接，演员艺术级的钱钱填不赢呢。
1: 平到前不起来，有的是也算难下了。那学生了，他成功学校人呢，留在仓嘛，那所买不谈，雇佣马库瓦，他能行，购买马兰不借给，你去我队呢，留住奇怪的这段了。
0: 我那
1: 的下了。叫我谈学钱不这个买把人呢，临看给我当当他，送这也不钱呢，人呢，让给女别交出给呀。
0: 这个轮椒应该奇怪的多了。我那的下，我做他也给菜来点不早呢，能给么多没多了。我那的下，当然就旅行那么长，肯定行不赢的嘞。所以，等于狂给刚过选不赢的这是罢了。他那个呢，就对吧？经济个旅行肯定行不赢的嘞。给人家别个就忙出去，他能就买不起他。俺那就忙出去，不然能就买吧。他把东俺那就钱得没银白，不然人家的那贴钱，俺给人家经济一年的当然先给百分之大的吧。俺那就现在的这不然人家什么都贵了。你这早晚你呢能给我买罢了。俺给人家对吧？买点不到的就全部赢了。
2: 铁杆儿要学全部人能当然就餐厅的门槛里配置，大家六百之难解，门板加新松，俺给人给俺那边个子面具给特朗的别不人，天天给人拆开用过的生病了，俺提醒都俺那就提醒他们绿棚去用你的生病。而且乌托克格数，当堂师兄去全面上交流费，千里他准备过年，哪个给谁切过？
3: 각자의 농축기 지수, 제배 김씨 깨토 민람토 창의인라, 리롱알신 제부타 미유알신 대외 협안이.
4: 저 지일강의 유튜, 조시 참견의 로교류, 안주 미치 쌤 지키 강의래 남발기와 체구.
0: 세계나부터 참대리 뒤티링기 초회람러시벨의 젠디 슈담다가시기
5: 뇌외 중공了 춘충타 仍穷吞共타 구유了 송겹체디 조미리타 仍穷캄 용진아 공비용치고
1: 딩대리 젠기 십시천고난캐 부산점들라타 아완단지라 좀제타 이교난캐 로줄라제시 Tengke nyangan zui le zhen sen nangba ning tabi ne toshen na shugu yin. Nambu tso nyan dar toksem zhobu tang kusu se tang yuwe mian tuyin ne shugu yin. Tengke shuten jia guo.
0: Nambu lingke shuten jia guo.
6: Dika er ni.
7: Er ni.
6: Er zhong long qi nian qi lie gong. Er ge long qi yi.
7: Chopunjunso tan simple hinge kun kamsa tanikina su ko su ryan chune sengu su bdini hege lungchin ki sunga chilam kyone don simbe kamsum ju ge sa mi do li chen shi ngani ngal kin sien li chen zo kyun shu ken a chen ji chopunjunso da ji sa da wa ta mi man ni li na ge sa mi do li chen na chi chung ga che ta na ma ji zu si ne nang chen kha ni chhi ji shu ye be ngal ya chopunjunso chi chung ga che si be nang chen di se na yu shu chi be ga che an chue li che
3: 정정서 기린기 지론 가지 시비 낭슬리진 티나 무티도 겐츠린 튜줄럭이 요나마 다 변조 미마 비준 칸에 바르 준비 어렵게 망추 중담 천샤 동기 등규 지비 티나네 노련딩 알리타 아니시 장리시 등규 무티 시기 얌체무시러 티눕 체무 다웨 원다 셔프 세웨 게보 할리파 헤르날리시데 포장기 기군이 주 딜리시 천중을 시비 급탄 키웨 추나니 외시 접기베 나와 염천신시 충신 시도 제베티니 동시 포장기 드메 탐제 바웨 외나리 트베 장다 임바 도참 렘부시라 장얼펀 체도 포장리야 베괴베 까포 유섬소나 슬루 장얼펀 게베가신 포장돌림 포 스마타 게부투 접도 추니 메바 다그종 게바다 자라도 쇼이기나 교기 달은 예심이 쇼치기 시디 장얼펀이 게베 까고마도베 지지드미 돌루 개부 정기박의 차라도 쇼와미나 동시 포장기 기구 남치네 난키 라춘 남바든지 텐제치바니 다기 개부치로 괴와마히나 시송 동시 포장기 기군치와 다 텐난키 쩨미바웨 담테마타 장얼판 르부 영조다니 땡이 수식니 쯧디 개보 니엔도 개와히나 냠시 개바나시 개데 요제 되다 신유 송비 장얼펀기 개별점도 소니 초우 딜리시 초조 다웨츠는 문배 최도 동시 포장이 죄미 나회 접도 세워 시통하다 티치 코베 에비저 힘라 편배 계자 치지시나 개보 공부 당용 냠지 메바 개브롬치 사월 코미 리스바산님모 디소 에비저 힘 다기 김도 현지 타저 개보 신부 투지 뒤디 사점도 내배급디 코웨 추근 남가 그 기기치도 조규이 시조이 조거나 다기 큐르 슈드 지휴 지티바 그 장기 추고 수나 집에 튀르 리뷰자 동시 포자나 수나 시초베 게보 나무 슈규 응아지 세총와 다기 코베 슈르 게베 년도 수규 켈랑캬 타벤 게보 슈규 류송시 지주 게브나시 장펀 큐그는 추기 차와 진이 잡시 당부티니 내주디 켈기 달리아 림메베 견타 니부티니 큐기 게보 에브르흥기 되된 모추베 견총시 개부디 교장도 형제 전팀제시 주도니 콜러 초이기미 랑을 첨부 용회 리드 체부 임무 원장 크기 개부로 응응 강해 지미라 코베니 수티야 달 수섬야 마시바 강미시 지갑 윤피 장한 펀키 무슬림 륜바 남기 괴키 전디 다크 딩지 송회 라콘 탐부슈 시주 개부나시 다기 미프셀수 나마세콘 당의 발도 개보 에베상킨기 잠도 주기니 코니 슝심 타베 미시리 다토 개군타 오포남라 조니 되버지 토누갸 콘즈냠도 유바니 콘즈취도 미상부자 유시바 티다기 니남라 박샤 상부 용시 라르다 코바츠취도 송나 콘즈리안 피엔시라 라바르토 개보 에베리 함갸 조 피니시 지주 张二凡给滚不起但你那么塞钱多解决给不那些其他的给啊把给我们起码给那点你

0: ཉང་སར ཚོང་ཅེ ཚོང་ངེ ཐིང་ཐིང་ ཐུ ནེ ཡོ་བ ཐ ཁོ་རིউ ཛེ་ཤིན དང་ན དུ་བ ཤི ཡོ ད་ཝ་ཅི གི ཁོང ཚོང་ཅེ ལིང་གະ ཏོང་སა ཐེ ཆི ཇོ སུ གོ ཆེ ཡོ་བ ཤི ལིང་གະ ཏོང་སა ཐེ ར སུ ཡུན གི ཕུ ལུ ཁོར སུམ ཐ ཐེང དུ གི ཁོ རོ ཉི ཛག ཅི གེབ ཡོ ཅིན དེ ཁེ དེ མེ ཀིན ཁམ གི རང ཆུང ལི ཤ ཐ ཀི ན ཐེ བེ ཁོ ཡུ ལ དེ ནེ སན ཇུ ཐུ ལིང་གະ ཏོང་ བ ཡོང ཁེ མེ དེ ང་བ ཅ ལ སེན ཇི ཡོ་བ ཤི ཡོ གོ ཝ ཁེ ས ཆུ ཅུན ཁེ དེ རེ ང ཚོ ནང མི ཚང མ དེ གར ལིང་གະ ཏོང་ བ ཡོང ཨ ཡིན 디가라 뜻대로 두지 숨바셰 요거와 유한케 디가라 연총 하잔 제보 두라 세세타 초동사 소두게 하잔 기부 두지 숨바셰 로카셰 기콘 디가니 조미초 퇴진급 점사 시기말에 단다다라 미망고미 데로 공사 미마미리 상케 레치바 시림토 괴네 총저 넘버 듄도 동외레 퇴 침보 숨피와타 제대로 멍유 거로 숨지다와 마세 냥사라 총소 올레니 타냠토 수윤기 링가 동사 랑소르 샤베 멍시토 팅듀기 쿠루카셰 제바타 랑고르 조사타 첸데첸기 상주소 수유시 냥사르 총즈 총미 뱀베 나 튀규 랑고르 정년기 겐쿠르디유 사다원네 바상파라 랑고르 자하타 사벤바타 니마라 랑고르 숨절 하점 용기 두치 숨바시 냥사르 총즈 땅지비 수지타 총즈 우렌기 주렌직조 초스린키
1: 샹게 존츠게 트부 직주 제자 응 먼저 라사야라 홍홍링고 고양 저자 응 냠냠비레 제자 응 먼저 림신 림신 베게 돈라가 삼로 예바 담당 주도스다 테모든데 주사 부글라 어 야즈든데 서야 드네 먼저 공부게 다자라게 제고도 마선도 드레페
0: 닌제 총게 저이취 공사 매마 미리 샹시슝키 샹자슈바 저전키 선주 이나자 레글롱웨 되주 이나중 고릉아케 망보도 튜동은 다와 직잡나 안조르 융법 고르치 줄학참 중시에 숨바세 요거 책에 망도 신비 정조의 냠집라 융바약 중화타 정조의 옛날 하마남 랭긴 타 타니 사라 레슈 투입시 냥사 정조의 종미 순남 주매 대응의 탄대 뒤라 안조 초리 초화타 신뢰 체벌레 융법 속삼미 다자 디가라 내가 지주 총외 난타 타니부 유바마세 융법 장소 톱기 두배 하장 야부 두치 숨바세 링가 동케 망도 침바타 공산 샹키 세림 니보르타 레튠카 십사 주디 겐캄 쿠류 상보르디니 망초지 융보 파와 체버시 최전키 레친 멍시 제규 안외 퇴창 토동아타 셰브슈 남창 추비 니종 체타 안외 레스동와 총세기 요고 레지 균디 타르제 동아 제체니 총세 타제 동쇼토 망초지 융보 모티 파와 체주 인시 숨바시
2: 현조 상규르 냠자
3: 제초 시주 규자 치비 파낭 로캉
2: 롱코 망초 로고 치비 실키 디미
0: 디가레 쿠네 네즈베세 튜닌 숨키 랑종기 추리 멤베 제규르 십제베 제뉴 젠도로 급탕보 제제 주니 라사르 주저시 젠도티 랑총기 사드 조글레타 제외 내야문과 제별레 튼시수 배워타 젠도르토 리숑 시자타 세윤의기 그주 송지 체니 제규르 시제 체비 칠레 뉴브라 초용니 시제 체유시 젠슈바 수남 초메 다딘 젠도나 슈니 참마 타냠토 젠도르타 비리 제주 총외 랑니기 레규 창제장 토르친송 레네토 로지 타레 젠도토 시베 시자나 내게 추페추 제주 인시에 숨어세 젠도 치린 정용기 서구타 총기르카기 추리 멤베 수다 칸키 락제 긍진 바니 접시예 꾸주 제단라 지수 년부 슈니 젠도 남장 카 리주 제베 랑종기 시림 제주르 십제 본카기 치레 제뉴타 레리기 근주 응은육시 타레기 젠도르기 앙 당부타 니바 숨바라 켄츠 랑종기 첩체디 계용기 추리 멤베 제규르 십제비 제뉴 젠두르 급 당부로 슈규임시 자가 젠부 당부 토킨 리샤요야기 다레기 젠두르티 조규기 림네 응고 제유시니 조네토 추다 칸키 갱외 대자 제보타 십시 제비 제부르 십제소 제유 니에 다레 젠두르토와 시비 시전함 레게 추 비주 동토바 제규 인시 숨바시 란요총 소자 내염 응고 춘진 디네기 주린 라고 스린키 다리 젠두르 체바규 Sagui Tan Chongir Kaki, Shirim Ki, Zegur Shibje.

이게 파츠 두디 망자네 차샤네리 수데비기 남규드바 데비네리 당한들 레갈 좀제르 텐샤 선선시 다가가 팔이 좀시시르다 줄렌 좀시시르 두제네 다 변주 갑자기 낸다 망자기 소위 주제 있는다 강갈다 레가도 무슨 남롱 중교 다 된주 강가 지네 재능 안주기 위니기 우지지기 베진 잡던 지질 긴지 잡아 지구 잡아 또 참다 내 이제네 차선 더 망조 용기 천남 주신의 깨진 당한들 하는데 비제 더 이게 베게 돌두센 교육이 동원 세대 그렇지 그래니에도 제생남 삼당 윈다 가블스트센 놀 다다 능은지 녀동이 슈적지기 진행이 비체한데 문에 수제나 딩원라 대문이 숨질 매발 다 두전정 안에 긴다면서 갑자기 시험인들 대디네 조르디 안저 이게 샤강게 강부디 개비 제일 다 미강게 강비 비제르디 약으로 차 두전 지들다 강바 동바 샤샤단 가진 자찬데 지금 삼릉 인구에서 조지다 된저 아이고 이게 지서 된저 지샤브들이 주빈에 설지 예진이 숨 지샤나 이 변주기 내부식 접템 걸 다지 당분에 전다 김선 정관이 유교된 저기 대변주기 편제 중교된서 말 망설 시어주 당하는 저기 엠정이 대대발 두세니 지금 정관설 강민이 숨소도나 변주 비게를 숙제를 두세니 용바 다른 이소스 대 강분에 전다 지금 야간직다 클라스에서도 봐 책임 전부를 쓰는 동부시라 샤넬이 변주 편제 팀 만들었지 로스만교 대마 세비게 지금 만주게데와 전원공가 대외견의 만주 내동기 저체디 전술 대비 차전 또 건지 카디디 조스디디 유골로 바운 유골 카디자체 정강일 도첸 벤데 숙체 노스첸 또 하고도 간지 정 유고지게 내동이 정일로 도첸 템바 주츠 도첸 이내 림신다 노담만데 템바 주츠 제무츠 도첸이 또 거기 유고인 남단치 노골 어디게 다 템버릴 망을 치게 뇽을 증아 두젠다 니지 강보숨 증아서 니지네 차선 쭉쭉 계속 주스 제거든데 다 즉가시 예전에 유고이 내랭 김전정 간주에게 시주 약을 땡스 다 디네 차선 토보니네 자나 업지 쭉쭉 보기들에 다 디능로네 저 뻥리르스 다 고사지 차인네 직대 김전능로이 장저 뒤긴다 Kumshijibawami, bawi nira, ami nira, bugi nira gana chi kanga changzala tangnang chibi yudu dinang di kimzang zhunga suyanele ma shamegyo sara chambul shidwala. Da namgini ay kimzang nang changzala dianzo tangnang shibmen kimzang zhunga sumi ni koran masini changzai kumshidi bine medu da chikin zhubali naogi megyo sara chik dusyong marwe. Da dusyan namgini changzai yagada dianzo wala wala piyu. Dedi shukul kwanzol pe tebe solche kliga li tukchen kimzan zhunga danda nechen sumji sopke sushi shadevla. Dedi ne kimzan zhunga ki koi namdang cheshti mingyo jodi solten re sosui kangli yen shigyo yen re tenzu kanga tom chen shiju shikud sushi. Dedi nangli chashan da mangud kishan yungdi yang semdreji tukul. Dedi jibu subdob kyaayi nen ra dipti chidwa. Dedi lakwa tu kanzu lakane chashan chi mashi junjingi kangbadi jayan jibuda bizi yakul tukchayin kyabshakudu. Dedi jibu sidi mangbul li kwenu. Dedi ingsang bianju pegey shukchab chindewa. Dedi miregi mazhari madang zibagal. Yami chik minyasi yone mazhashasi megyo suru chik. Odin regi kanyi dinre kanyi sabji tukchay chayungdo. Dedi tuane chashani. Chik yugo chui pa, chak chabe uin lengang pa, chik zong mi ma si shung pa. Tenzu lengang zi takwa duje rao samjar duje dungyo. Da chik chilo diba ne cha shana chik sawa ki mozo shio se kor tenze soya yi wakami. Da tenzu ne cha shana chilo diba chik peke chiwi ki chongzu chongde yi na. Chik sawa ki da langa yu si ki wadi kanga mozo shio se zir shayung duwa la. Da wadin regi chik. Chashitinri, dingro nang siya roshin. Da dindzi ta na chashana jik mangzogi, chamdin tozwa, bagun jik. Jik nzhubo sikto kya ayasol tiba, duk chan ma na, patsu kanga la,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0: ཁྱི
1: དུན ཆི ཅང ཐུ དོ དོང པེ དང གུ ཅི སི ཅུ དེ ནེ སེ ཅེ ཅི
2: གུན དུ སང གུར མང ཚུ དོ ནེ སོ གུན ཆུང ནོར ཕུ ཝེ སིན དེ ནེ ཚེན
1: ཐ དེ ཁེ གི སེ ངོ ཚུ པེ ལེ སེ དེ ནེ ཕན ཅུ ལུང ཅིན ཉེ ཅིན ལེ གུ ཕུ ཝེ ལུང ཅིན གི
2: སང གུར གུན དུ གུན ཆུང སེ པེ ལེ ཚེན ཡིན
3: 你对于三个月门市部你也跟你的聚集也看不到三个月把也看门在当中三个月连接金融业多年松了培育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业
0: 내속의 뒤지 저블리 양들의 뒤에 문둔 하초 양차게 하세 뒤리 뒤자
4: 락도 커바 요구지 디디네 시타 계급 섬류타 룬주기 커섭유 락도 커바기 광제 티웨이키 레니 칸의 펩시 계급기 커섭기아지 정어 롱주 제초 토시러 워른학교 조교타 캔친릉신러 월 시동기기 니시 조교 시브제 낭투 중국 디팅기 레니의 펩니 루진능조
5: 중국 디팅기 윤지 락도 커바 城西亚耶勒 딘자유라 서장 코규디 카바르타 안가 마오에 레추치라 슝길 인제세 슈르체 롱스제네 태동년람 칸디르시처 카바르타제 기야 르지치리 지거르지처
6: 생글랭게 탄달랭게 추 생구주베 레젠디니 변종 롱티 닌틴레콩 벽에 롱틴기 생규로 그드 군종시베 치디 레젠티리 나리젠년조바 딘줄룬조이
7: 핑게군 감사 나리젠년준 슈킨 이시양진이
6: 생글랭게 Tingdi Sengiru Gudu Gunjung Shibi Lizena, Mula Jutun Zoe Tita Shibata, Jogdu Sengiru Gundu Jen Nansi Lizen Kani Titi Shuibe, Tengene Shibin Nangdunka, Rimbashin Senang Yobashu.
7: Singa number two, Mula Jutun Zoe Tita Shibin Nansi, Sensinarona.
5: Zone Chigu Yam Yongta Bicho, Dibutine, Tita Seborchi.
1: Sengiru Gundu Gunjung Lizenki, Jutun Zoe Tita Nansi.
7: 生个人家听的绝对作为其他西边能才能为了过去途积极缺点单位每日瓦的起这我啥都清吧谢克被拉萨冲击的对龙地前去地前冲地起几个比积极给缺点单位过了年终休息生个人不错你吃了让卷卷行列冲水平起行走别给克给积极给一缺点起别尊看你吧缺点起不他拉萨冲击对龙地前去地前冲地明对那去的将用给别尊松就一车速去一日三个把地前冲地起冲足卡的各个冲足五连塔人类切过康对着撒别西北老林设计解锁给不给一你给清不他给个给积极给一车站接一康萨的通过月
6: 四句作者他行着在女所讲满座给日子念车接场嘛给个给解决给一托呢作用他设置念归接起个月重美促进他当院给促进重点垂媒村都接给托重嘴来切把他行着别推媒人归案给个给解决给一托呢地图学把他重点垂都切呢西人就用他给一开带动为全一个人吞间家的月地震重点起忙本习学给了空顿图 来团别结合及解决给一套呢来过年的话用钱忙做了没提起给予罗那给别新找把他给一起门市先别忙做了明年七年明年这个机器录制下的来过年时候给一中给予门队重组与米干面听我们忙不有事的结合给解决给一七七干学女给面军队老将他将他切不给接了年多年学这批路到我过把 空气拉萨冲击的气行周边结合给解决给一等些针都是开开点呢价格按唐不浪不是王国的各新南土罗里基中南提结合给解决给一落回扎当念土票瓦的参与地震冲击单位堂师兄起内车提水军起推进人松热撇端塔绝团作为当些忙水登记绝吧行周边结合给解决给一套呢配有其普及的另外节气给予机密接地塔 Yerdu ki yokchi, duntu ki zhudu. 군두기 접소제 창마라 계급기 제주기 기신투 냠주 촌두귀지 제유
7: 대전 총추 신례 고르링웨 냠주 촌두토 딥조 퇴진 치른유준 기지게 토네 런이기 네모 숨주 섭게 답에 뇽처럼 냠주 탱탕보 제바타 추산 총조로 딥조 퇴진 치른 섬주기 런이기 답에 백에 나가타 딥다 무주 제부시
6: 치른유준 기 사쿠바라 탱아 제릭소타 저와 제급 현지 강식 치료 네 고적조탕 유유 제발레 탑시에메 니외로시에리 세메롭다라 계급기 지주계 장배 갈리리 슈이톱기도 제 시아바리
7: 타저콩키 계급기 지주계 이제디 첨자타 지두 제토바마세 더도니 워키 딥주 투장근의 치디 냠도롭존 제바타 냠주 촌도 초림시 디부토 냠주 제바르 교케 당부디 임시
6: 롭테나 계급기 지주계 이 롭존 제주니 초미기 롭젠식 때네 민바라 실로 유동타 비딥달로 네스위 랭무 댐규 잡든지 초구츠 괴제츠 게이 롭체 닌규로 하장 가부치기
7: 킴도로지 초구창마 계급기 지주 게이 기기겐 춘춘이바타 콘즈 롭젠 토 장비 시자 킴토 긴럽스르 로바타 남미타냠토 계급기 지주 게이 리기 닌친레 첸더기 대진 총대 단주경 슝례칸 키 롭자타 총주 울린타냠토 튜가토 파마타 부주 지주 체내 결전 진도타 김장 키 초외 걸쉬바 김다 롭차르 괴디 추구초다 냠토 정의기 개체 원바제 체디 냠토 얄게 용알치기예
6: 예급기 지주계이 망초기 튼기 초와타 시림 주용 링네 비리 제나 문제 냠지 톱치 티니 라차 잠식 미바라 티 망초 남 총심내 튼디 티외 양신자 치외 짐링라 귤린 투바르치기 게데토네 심바지 튼타 레왕직 튼 용규로 군대 동치 대전 총대기 서기 디미티 제티 총셉 다르게기 대외 양외 종교를 대신유
7: 승아 남부초 광도 센트로 티네 팅디 제튼 조유 티자 시베 낭센 고제토 지게 캡데 단위 미리 워키 저와 습도 침바시 괴베 하사 총기 뚜롱 디진 추 대전 총대기 계급기 지주 계이 캡데 단위 고티시
1: 투도 사비 등규기 콤자 디네타
5: 지도 点别 편종계 분율 디나세
1: 성교로 군대 군중 성교기 파츠
5: 성교로 군대 군중 성교기 메로
1: 다르키기 센시비티니 편종 롱팅 연청 리고 표외 롱팅기 성교 초두 리세 성교로 군대 군중 시비티시
5: 지주기 늦친 인간 학비 급수 강교 서법 토살
6: 你与土车根。生个年纪，下面的母腿土就突然作为其他这边能才能，过去土，先切准备种竹去农业的两部三娃的车吧，先去别培育些具土，老你去老水来了学为节用机给给养学，虽然品种高了，收益。生个那不错，但我古巴的培育些具土，那么是人气长途着新月。
8: 小白年时，托马提边巴总，某乡陆军去接待去投亲托车个。陆基苏南平座机，军队带着陆战结果战图，比过困难陆车的用心别出过错，总去苏新月。
6: 记录年冬出国呢，年冬资助旅拍起陆尼秀一人，空气边巴的总去做国际创作忙活的具体，人年级郎做，拍下了具体陆水下下了来接拍，空气陆水来往了军队东突别都西提。
7: 做规矩，没得呢，没得牌子，出个车三两数把车油。记录年冬出罗罗，罗年秀子送来那边苏南平座，边把床垫土来过一点呢，学过罗不用去跟苦的久。各地对做规矩，看到忙不稀奇，罗不用钱不来，出村那片多钱为我们真吃个月。天那空气白白旋的，日朗家教育，突然日日前呢，看到了，你吃罗不用钱不是？
6: 人际间呢，做规矩，紧张，你给孩子们的规矩，落差着专程交了年味，出个什么就孩子们，落差着老特别。结束，从边边的充电到修充这录制设计处，给跟前边的阿爸他，说不透的录制设计题，特定龙库图那边，出个做人工监督录得参与，听我录制录制这个给跟听的这位电笔节目，你呢，虽然凭自己。 人工人、人工训练、长期投入大规模、大大了，怎么做的？我当愿意陪母体对的走路，给度七十几、三十的体，准备托把基金先写吧哩。
7: 记录年冬就批了罗，连年累计七百万起，算那凭做给哪里样？便把充电路中去，罗天主任去跟苦话是，连年节俭，每三所用去，从没什么短缺没。
6: 芒西先别罗马的苏南平座机签名罗签车机机也随土最最的罗约美国巴的苏车机机月同马的出国阿出来没把他起诉十九号站牌的芒的亲的罗车车岗的那个苏车康的局规穷空给车顶我罗车罗斯萨里江的局内罗车机将这罗日新亚都亲约不是接了年冬居住罗罗苏南平座边巴的总加工项罗中去罗车的密设计可内巴瓦的各地
7: 落着提批节周高瓦的给跟起都不许没当瓦他落着落着一趟提醒落着托他们二位前天土东归别第二明天从别拆下西格拉里刚才唐不提落实各地的落着的给客落着落起没进你落困难点过去月别卡刚了落东特拆位写着一所云人不就特拆月 天哪空气请为国吃你最冷切的出售落顿直接穿着新月吧汤 람사르웨 칠레 직조 루카 용토기 메베 직조 치바르 강에 체규 수나핀조기 게겐 게바 시치네 콘조 타냠토 장잠네 체마타 사도 오와 소체네 튜유 다와니 링키 럽쇼기 튜즈 페제디 초유 잠고소 록드윈 직체디 주바시
6: 캬감라 로동토베 세기 규제 수에바 냐르자 톰네 사메 차긴 칠릭수 소와마세 럽칸 투앙 로유베 세메 럽체 균덴 따라 초토바 총유 로위티 로칸식 세투바자마세 싱종키 롭자실라 라리앙 리웨웨낭식 짐바리
7: 웬갸 자콘샹키 강에 치슈니 람지 리람키 쇼지 양사타 쇼지 장부인베 군투 강갸기 리람가베 치르키지

0: 추주 주주 주변 잠겨 그베 김들립드 나선에 아마 칠레 대신이
1: 로직양 마고와라 콩키 아벨레타쇼로 야가테레 샤르캉라라 경딤느즈테네 돌람가과리 콩탕 유민남키 냠투 강샹신 초주 시고르네 타라 슝람 샤르돈투비오에메 원장 콩킴두 조르캅 아바양 젤레디에신
0: 콩키 녜 파마르 시슈 줍투마소 원장 나 괴바민두 제죄바타 게자 디다링그 순남 핀조기 짐번낭 신투 녜 자와 칸정 사토르게 조구이기 추구츠 시자르데네 리군네 카체투지 녜 르당와 창마 더린 초손 시셰브지
1: 제로 녜동 제숨로로 순남 핀조 매우상 룹중키 룹지릉악바리 콩키 론니슈이 레게 냠용탄 송지체디 토담 제답십전 이슈제니 되네 개겐키 중래 강탄 예강키 차진 렉수다와타 켄덴 룹치 사고르키 체시캡데 단웨 롭스소 사르장투 교로마세 룹치기 뷰제장 덴뷰강 렉수친바리 종용기 퓨중 룹지네 퓨중 당윤 바라 지지 제년 직지 니퉁강 콩라토메 원장 콩키 토다 바르숨투 직치슈수 진바니 초고초 리귀네 튼지 레왕라 윤도 진배 중당테리
0: 생각 남부초 콩도 센초바티네 팅디 제튼 조유 티자 시베낭 천고 제토 시체 준네 조초키 럼니 럼부세와르체바 시쿠베 푀기 시르큐도 로 니슈롭스 레레시웨 게용기 게겐 약슈 스난 핀조기 고르티제
2: 생교 가르소 세베 탕세기 거고
3: 양타 시추 제웨 갸양기 디쿠
2: 망스 토네 링웨 망심기 부자
3: 초에 님주름 면베 꾸세기 토라
2: 다비키기 센시브디니 현조롱치 년천리고 그게 롱진기 생교 초두리체 생교 군두 군중 시부디시
0: 차트위소 남신문 따라 도구 망잠 제바타 차자 법급소 초로난타 장부잠 양사로 소소 되미롱

0: ཁྱི དེ ཁྱི དེ ཁྱི ཁྱི དེ ཁྱི དེ ཁྱི དེ ཁྱི དེ ཁྱི དེ ཁྱི དེ ཁྱི དེ ཁྱི དེ ཁྱི དེ ཁྱི དེ ཁྱི དེ ཁྱི དེ ཁྱི དེ ཁྱི དེ ཁྱི དེ ཁྱི དེ ཁྱི དེ ཁྱི དེ ཁྱི དེ ཁྱི དེ ཁྱི དེ ཁྱི དེ ཁྱི དེ ཁྱི དེ ཁྱི དེ ཁྱི དེ ཁྱི དེ ཁྱི དེ ཁྱི དེ ཁྱི དེ ཁྱི དེ ཁྱི དེ ཁྱི དེ ཁྱི དེ ཁྱི དེ ཁྱི དེ ཁྱི དེ ཁྱི དེ ཁྱི དེ ཁྱི དེ ཁྱི དེ ཁྱི དེ ཁྱི 샤와지 인장 쳐버래 디는 금제지래 금제니바디 가라스나 뇨와 탕 따와 소하기 자지 타대베 샤와디 로에 샤와디 제베 슈라 지라 제기 샤와시 인장 로에 샤와양 모두바 인나 뇨와 탕 따와 샤와양 누구르베스나 누구마레 제장 베디리기 내가 디 코바 투구르베스나 내가 디 로시베 차와디라 투구르레 제자 공두샤베 베티다기 난라야 어 자지 타디에베 레요리 자지 타미데베 레요리 왠디 나인베 치바포 더블러 나와디라 이네 지대체 지금 말했어 지대체 미추에 금제 가라서나 네 지역이 깨져 코로 가래 Kendo koba duga segi, dodir wala, koba duga shibe, geja dire. Chezang doi na, ta, dosu geja chivari mashi, nyo tang, menyo, ta tang, meda shibe, geja di chiyo amare. Di na gyumze jiri. Ni iba di karasana, nyo wa inere, ta wa inere, chawa diri di karasana, chaji tadewe, chawa diri di tsamalo ina, doa chawa di chebe jila, doa chawa di chebe shudu, chiyagi, chawa di inza, pe diri ki nega di kuba tukurasana, nega di roshibe chawa di la tukbari, roshibe chawa di la tukbari ina, roshibe chawa di chaji tamideba inza, nga susu la ya ina, chideche chiyo maresu. Nedun digola ya ina, badi sange choge zebe dadu seji ki ngadun nangle shemu dindeji sungsha. Konga kende sungresna, dodi chaji tamidebe chawa yinbe yinsa. Chidete mejuwe gyumde karasna, chaji tamidebe chawa yinbe yinsa. Di sungre, da dadu seji ngadun nangle nedun dila. Bezi sha namore, kende sumuresna, benden chanyuwa rosuwe, bedindeji shaje, sewe tigile, chanyuwe ledi, rowe gweba zamdu sedi, rowe chawadi modumna, chanyosa mendo, tena, tigdi nega, dola tuyu, sumore, jetan konga sumbe, tawam, driba diyan, ngare chebe na, tadidi, kongi beju, nga, Bedi kanla tep nyoga dhugi yin shiba dhubi nga dila chide che mejuwe dhubji ki lishye jikli ya kwa yin zang nga de dena ya gu res. Di na nga shuya ki chida ki nangse nga ba di yin.
1: Sengye namba tso kung kam sang. Tanda ki nam tse sin shiba tene. Pian zhong long jing yin qing lie gong pe ge long jing ki long jing lu qi le qian xi le jian di nang pian zhong lu da qian me ge gen qi mo wa qi lin duo ji la ni pe yin da zui ri bie guo la qi di nan xi yue bie xin na yu xu
0: xia ma xue ge qi da ge nang zui chu bo di yang a zui bei xia bei nan bei tuo ne de xie ji qie bei yin na Da shamsegi biju nang tunbe chibabu didala yaayi na chidete juwe suyidi yomari. Bicha shabina nganzu yang chuwa tang len dibe nambe toa ne tunde tsumbar chebayi na nye kiesi chuwa dindaj gui. Kenzo tanda kari chigi yuwe se. Kenzo tanda kang chigi yuwe tam. Shibe geja dinde chuwa dindaj gui bayi na chuwa dila nganzu ngonzu che na 샴세기 레멘드와 크시지 대배 남바디 용해버지래 빼나 나도 당부 랜드 가르침을 했으나 나도 칼라스 아신유 배지 랜딘데지 칼라스 위는 칼라스 위배 랜딘데지 땡땡레그로 와라 나도 칼라스 아신유 랜디 코든 땡룩 주얼 와라 랜디 코든 땡룩니 근데지 됐으나 공동 안주 송신배 레삼 유중어부 어 슝나 치바볼라 치데테 공초그 레세기 공두시에 치다그 낭세 유발라 디 리글라 떡바데 디 리글라 떡바 인자 치바볼라 야이나 치데테 조에스 요마데 금데 카데스나 안초 칼라 사신유 사디 차지 타데브레 이네 안초 시베 안초 디 치바보 디라 치데체 조에 주고 말에 메저와 금제 카데스나 칼라 시바 디 어 친구스 세자 안초 시베 치바보 디라 치데체 머티네 치바보 단 레니 추암 코즈즈 조아소게 근데 메자 다 안초 칼라스게 유셀로 소베 렌디 디브게 디 카르스나 공배 추르 머시 안돌라 쳬바베 세제게 치데체 톱당양 매버들 베스나 디마데스 디나 렌디 추게 넘버지게 샤마양 안돌 넘버 셴시 넘버 셴다게 렌디 추라딘데 원주 쳬바이나 베나 렌딘데 레스게 안돌 베다 칸라 데네 테이프 다신유 켄도 가르치고 와서 집으로 와 안돌 베다 칸라 데네 탭다신 예시베 렌 탭당디니 나데데베나 용시베 렌이버데스게 렌디나나야 차츠니 시베나 데세디 차지타 미데바 탕 다시바디나 차지타데버레 언데 치바보인베 안졸야이나 치데체 조에 쇠요드베스나 쇠요마데 금제 카레스나 벌기두슈베 네사 네스두알라 내사 내디 때때 때숨기 누버탕 총발 다리대이나 참조를 학제기 된대바래 제자 대집에 차외 슈투 가채브래 다시베 차와디 제베 된대바 인베 차외 주림감을 딜어야이나 今年呢 치바보탕 대여마데 니네니 자제타 미대바데 숨네니 레 강테 치바보 오스 슈메자 다 치대체디나 조에스 여마데 공두슈버능신 다 렌디카데 안조 베다 칸라 데네 팁더기 외쳐라 안조디 치바보 임바더블야 나와레데 디 치바보라 네바마데 금제 카데스나 안초 베다칸라 데스 데스에 충성하라 안초 체게 차와 토마드 카데스나 데베 차와드 와라 데베 차와드 이나 데제 다 데바보니 테데기 이와 체 메발 신 안주 간라 내데 유다 니엘 체게 내가 데 데인다 니는 안조 시베 치바보디라 치데체 조에서요 마레스 다시바디 차지 타데버레데 다디 컨데레스나 대배 지라 대배 주라 대배 슈두 제기 차와디 인자 주링엄디 라야이나 치바보탕 제메자 난돌이야이나 치데체 조에스 요마데스 공두시에베 내든 디고레 겜버디선야 초기 제베 다두세지 악룬 난라야이나 대당 대다웨 되니 금제망고 숭샤 야제 불게 룽딘 셈보보 남기 제이 찍라 지제 달로나나 편도 친부 요리 내 대야이나 이조 공제 디게 레디신 난예절롱 어디 쉬메 렌숨바 루아레 렌 딥주게 나바 숨바 암 야마나 나바 시엔신이 다 배제 리에스버디 카레스나 안조 베다 칸투 팁 때네 대유세 더블레 안조 베다 칸투 팁 때네 대유 베디나레 다가데 안조 베다 칸라 팁 때네 때 시바디 자지 타데베 차와디 딩엘레 레버레 때네 대유 시베 대디 자지 타미데베레 제자 자지 타데베레 녜르 탕 자지 타미데베디 슈르 레요데 제자 때 시베 차와디나 자지 타데베 차와디 원두 인바 자와타 아 자지 탐이 되베 차와디 대지바디 제수 슈밤 제수 자와 임바 있는 양 대지베 차와디 양 모두나 다시베 차와디 두더 매바데 와라 대지베 차와 양 모두나 다시베 차와디 두더 여마르 와라 두더 여마데 제자 퇴응오마라 가르쳐드베스나 대베 슈두 다외 차와디 제베 퇴니레 모데바데 제자 디디랑 치대체 조에 수요드베스나 조에 수요마데 지금마데 대시바디 년에 자가 체브디 대 퇴응어도 대베 슈라 다외 차와디 치구거데 대베티 아무도나 대베 차와디 두더 매자 제자 베디리글 야이나 치대체 조즈요마데 조즈 매장 가차데 안주 빼다 칸도 탭대네 대유스 시에벌레 안주 빼다 칸도 탭대네 대유스 시에그마데 제자 안돌려야이나 치대체 조즈 매버테야 뷰게기 개주 뷰게기 둘루 뷰게 다드그 춘이 둘루 임바디 켄구구데 공동의 캡에 흉상을 야 겹딘지제 제대체기 집어볼러 제대체 토당 근대 유명이 꼴을 야 있나 앵에 모두 슈버이 제장 제대체 배주 집에 규진랑라 다 제대체 대다 집어볼러 토당 근대 유명 시비에 배주 지당 태를 야 사무 십저 땅에 배주를 도난 취급에 차디 있는 망부 시라도 제장 뷰게 룽딘 세모보 남기 지대체 폐주 집에 규림 나와 야이나 대자 공부 시고에 개침을 내샤 다이네 가르스나 지대체 폐주 집에 규림 나와 자외 자든지 여래 자외 자든지 가르스나 자지 타대배 차와지 이나 집어보디라 원수 주민라 마두에 바리나 지대체 전도블라 유에바 탕 자지 탐미대배 차와라 지대체 전도블라 메바 탕 나가는 신경 원수 조에 수양 요 말에 제당 자든디 제시직을 수응제 되는 안주 가르치고라서나 배주 집에 유림 나라야 공부시 고에 톱당 유명이 내든 디터라 섬시 치과디에 개치무르시아 성도 콩라 내 치다 시에벌레 치바볼라 치제체 톱당 유명이 내든 톨라야이나 비샤제 갸지 세모보 남라 튼디 쳬베이 리젠 치메 나라 녜 진주라 되베체 남이 쳬베레 겐두 골라야네 모디 슈디 유베 갸지 세모보 남게 뒤도도 세나나

0: 판다니 비징키 치즈줍든 닥다지
1: 까망에 생그루
2: 셈바블링게 공감사 샴라 제스네 까망에 생그루 년전 쇼인 정숨 총교 계급질린 주인의 롱아 송진 당래 정규 교공 주춘티 퇴점 정신기 편제 퇴유 명아라 당래 정규 교공소 남사 파르숨 시지제 대십 천리 말라 준신이 저탄 중중 제나소 소자 리규시 미더 링뉴 긴근진 투기 유바타 캬그롬탄 담라소 랭충 겐캄 튕궁 리추 대십 천린타 세지 투비베 겐캄 다경 차규라 락제키 대규 투비시 롱에나 너주 총기 경아지소 마자 고르 통주 주타 최소 제동 숨제점 담네 겐캄 남차 추주라 다체 유지 자다 냠소 모치 주구타 숨동 듄제타 담라 주종 모치 니서주 삼체베 쾌공기 겐캄 쿠르조 균투 상도 친유시 급탕부 天津塔 편종 신장 총은 간수지의 기수균 수리타 대단 리숑 비례총도 니뒤 참도 총계토 서버시 비례총도토 天津塔 편종 신장 총은 간수지의 석용에 와라 사두 내 심주시에 비해 터주 냠래 견제샤보마세 天津塔 참두 와르지 정지 면주 난지 쪼구수와 탑자체버시 대링 더둔 쇼문총도타 칠레 캐베 냠뇨냠주 뒤미 따골소 제곱배유시 나니 지능아발 사도 소주제비 닌지 토괴 수위 랑정소 락다르 체수 정용소 사공계니 닌지 토괴 치킨 교주 체수 직탄 동미 국제 주신이베나 신진계니 토괴 치킨 교수 시동 자타탄 총계계니 닌지 토괴 치킨 교수 시동 하유시 니뒤 닌지 총계기 레리라 대니 마우 체둔치 슈뉴 폭둔 주부지비 변조 사비 교육기 체둔 레미도에 두조서와탄 Kile Sumjuyi, Rinyu Sujuntan, Tingrib Shibshulayri, Gyuja Sabasoki, Tunlaytan, Zhawa Yuebe, Lene, Shibja Gyeri Shibje, Khodun Cheyubshi, Chaminye Chetun Limituwatan, Chadwane Tietung Chedi, Lene Khodun Chewasoki, Chetabjebe, Limituwe, Kibja Ngawe, Cheyubshi. Mangchuyi, Macho Nubachir Dongchi, Gyega Pijun Lengkangki, Nidu,

0: 탄더니 비징키 추즈접게 닥다지.
1: 디카르니
2: 헤니
1: 대종 룽치 년치 예궁 대게 룽치 이
3: 로츠르디니 소웨 라미디
4: 체리르디니 세주 꾸이디치
3: 디한기 소아탕
4: 루튼기 소아
3: 이기기 소아 소웨 람로
0: 자잘 롱접기 지수 제베 김시 깨르토 밍람토 찬이 인라 리롱 알신 제베타 미융 알신 대외 켜발니
5: 자산디베 생겨나면서 공감사 다네키니 생구숙베 레젠디니 편종 롱친 연친레고 벽에 롱친키 소외 람로시베 레젠디지 생겨나면서 말리 전조용 슈킨 로즈이
6: 생겨나면서 말리 전조용 슈킨 노브조아히 난츠레 센디 제스다와타 라베 닝군기 추즈중이 타가마타 치추 추즈 추베토 룬친타 티신 라도 카바르토 게닌체 추리 진디디 주분 윤기토네 세나도부유
5: 생겨나면서 난츠레 센나 조 초에 추기 균시탄 제외 체진 냠취슈네 군이기 소화라 더비타 편보 중세 잠시 토뷰 뒤무장신예
0: 차투소 냄싱원다라 토구망잠 제바타 차자법급소 초로난타 장부잠 양사르워 소소 되미롱
6: 생겨남소 트랭기 초에람쇼길에 체나 랭게초 초에난기 레베 쿰시타 미레베 쿰시 카니 냠주슈네 케남라 대탄기 초에 쿰시 상부타 모투 균쿄난규 뷰구슈구이 대탄 시에지알센네 세주딘 류심 추신송네 대화주 singe lingye nambu tsu tan de sen xin bni pyeong jung long chen yin chen li kong pyeong ye long chen ki cho ye lam ro le chen ji mu tu

0: 단단히 비진키 추수주 꾸닥다시
1: 까망의 생글
2: 셈업린게 공감사 샴라 제세네 까망의 생글은 연천 쇼인 정숨 총교 계급진린 주인의 롱아 송진 당래 정규 교공 족준태 퇴남 정신기 편제 퇴유 명하라 당래 정규 교공소 남사 발숨 시지진 대십 천리 말라 준신이 저탄 중중 제나소 소자 리규시 미더 링류 긴근진 투기 유바타 캬그롬탄 담라소 랭충 겐캄 튕궁 리추 대십 천린탄 세지 투비베 겐캄 다경 체규라 락제키 대규 투비시 롱에나 나주 총기 경아지소 마자 고르 통주 주타 최소 제동 숨제점 담네 겐캄 남차 주주라 다체 유지 자다 냠수 모치 주구탄 숨동 듄제탄 담라 주종 모치 니서주 삼체베 쾌공기 경감 코리오 균투 상투 친육시 급당부 텐진타 변종 신장 총은 간수지의 기수균 수리타 대단 리슝 비례총도 니뒤 참도 총계토 서버시 비례총도토 텐진타 변종 신장 총은 간수지의 석용에 와라 사두 내 심주시에 비해 터주 냠래 견제샤보마세 텐진타 참두 와르기 정지 면주 난지 주구수와 탑자체버시 대령 더둔 쇼문선도타 칠레 캐베 냠뇨냠주 듀미 따골소 제곱배입시 나니 지능아발 사도 소주제비 닌지 토교 수위 랑종소 락다르 체춘 정용소 사공계니 닌지 토교 치킨 교주 최소 직타 동미 국제 주스님이나 생진계니 토교 치킨 교수 시동 자타타 총계계니 닌지 토교 치킨 교수 시동 하입시 니뒤 닌지 총계기 레리라 대니 마음 체춘치 쇼뉴 폭튼 주부지에 변조 사비큐기 체륜 레미도에 두조서와타 킬레 숨주이 리뉴 수준타 팅럽 섭슈레리 교제 사바소기 튠레탄 저와유 별레네 십제 제주 제피에 코든 체육시 재민의 체륜 레미도와타 차도네 태동 체디 레니의 코든 체와 소기 체답 제비 레미도의 제비 나외 체로 진육시 망초이기 마초뉴바 체로 동시 제가 피줄 행강기 니뒤 망년 킬레라 직뒤토 짐주탄 소주 초비 뉴주치에 존의 태공탄 제외 마초 남장 카지 원조 체디 망주 멍유고 통주로 갸당업중어주 낭진투바 체지유시 니도님 저주류 부정 사두 링디 니뒤 상하이주 고주바탄 링디토 계급정중 체리 티자 제주 술송규 멍시 심주 냠지 티브제 존의 체두 남차 니르고 소규 티브자티 로다르 멍시 심주 티 고르통주니타 체종아통동기유바타 냠레투윤 롱아인 촘라 다툼주기 다류춘 촘라 지규타 자냠 젠주라 뇌균 수리 장시 시규르미디 현진 숨소지도 산내기 체시 장시 소르주베 진대주베 던주파라 산내랭신기 체시카 던동 십절하 지미수유베 예용기 지규 체시 소톱주로 퇴진자료육시 니얼로치나 주민악도 시질의 개유바타 니동 자미 순주로 리급 게나키 미수 주민 견제기 그리고 민의주치 게다응주가니 창아시니 촘제시 균고통주로 니제 듄툼시타 도냠 도주임시 사르괴베 롭스부니 시도 체벌시나 로스부이 듄베 종교 기겐 시비에 체림충우 니튜 듄유베 자제 기겐츠 친제남야나 동주보이 레디 균에 종교 기겐 시

0: 老孙就拉给我了，年节特给提上买不他，吃了米养看用些几斤的，米忙起喂，老年看难了，点么大个重要些。今天老年给拉在人民信亚的亲戚，他爹退走了，孙弟他，兄弟给撇也是亲要些。你妈不会是我那句呢？哪个给刚挨了嘛？怎么？老年大个重要不大？你再买吧呀，老年了，如果钱呢，第一个要些。老年提呢，明天一岁用是估计给。
1: 罗年提呢，明天一岁两岁估计给，这就能到印度，米仓们还将给搞不起个药了。营养，吃过的，他妈岁数大点，吃不新鲜的，牛牛新鲜吧，没过不起来。天呀，罗年给中华县对呢，他妈应届给我给日本妈妈，若几天，接着前段给你收拾了，再别新旧谈，他帮忙不，多把配送错过穷外，催了新规矩的日些。若几天，大家新旧在呢，吃了米西给送去一碗汤。
0: 明细呢，宋杰有提宋年卢布尔多名言为“吃月吧，写到穷时”。空格电影明细阶级名言为“能做些明大难事”。结束大话题，世界大宋期阶梯，日本财务系统主图和穷呢，日本的结束老年三对级别，财力的主机做而可不是。记录前段给宋杰了，法兰西普拉达说的宋年的姑娘短头发，花落七岁难不是。
1: 第一呢，小的时候过没有艺术产品，花的几了有钱，提了几了空手都没对不大，几了呀，求铺位等等那座句，嘛日暮之间，花的过完他，求铺大男空手给拿了呢，求铺心不大，穷我是。接着这段也是想了，花了第一投资了点呢，过年端土边，转年去岁节，第二呢，老年给对面拿不提，也不是，过年端土边转年提呢。
0: 老年了，觉得过不瘾呢，过年吃不送有的，老给胃口说话谈起。老年的吃过说话谈呢，把人把他送进医院。过年提送不呢，老年说的没多没人问，拉在送的了下。而爱的身体随着日常人不在呢，接着前段也给他去听过了，老给专门随行。天呢，老年的胃口所谓，突然间谈不觉着。突然觉别就这么多，是问电器在有开吧，啥那些别。
1: 开卷门呢，我有卷气度吧，写到穷我堂。接着前段电器不出口了，人家在有开吧，木是狗那一。学会开卷门说一万几呢，在有开卷用吧，写到穷时。今天呢，你们都把给张年门把七八堂，张年电器七八了，他不能上不穷呢。今天送法兰斯堂，人家说给村里边，把连拉在矿内矿都别的，老年一把的说完，你们用配送错吧，啥都不穷时。
0: 接着前段，姐姐就去看病了。法兰西马来西亚西去，这边对面连土边，把这水拿不是。接着前段，姐姐就去看病了。爱的身体，老年大些些边，春节岁呢，第二，今宵米酒鸭汤，老公准给胃口预备嘛噻。老公春节汤，锅大鸡，今宵喝了锅头精，米鸡给爹母干么叫送了大土边，春节喜迎。老年大些去，有了病毒，老年短个。
1: 法兰西路面估计年纪，但是别新旧给来说，穷鬼请不适应不谈。矿工老年纪了，柏林老的钱没了，学不难，过些别怕了。新旧个头嘴，恐怕老蒋个长了没穷没。天人给老旧给贴点难，下面的社会老蒋给再真请不下又不是。矿工，我们就看完飞了地毯，买个三五一，三七五，六丢给热熊来，最点热转没穷完，龙点卡些又吧，热转钱呢。
0: 陆队乐讲，托马斯的俺开不出送不难，空给通话，我有多，可我是。陆队乐穷鬼呢，托马陆队乐提供些说过的马赛，提了最菜讲当你不行，说过一遍。我有路这边，看完他们猴子一，这段当若叫抗力在把点，猴子一陆队乐给提供的那都准备，空给提了猴子得过春节时明大不是，最得推荐呢，永是做不谈。
1: 猴子村的七个村，隔壁头看到老多奇妙几件事情呗。三个人，村头人说那个路边难过的，老不正给怕了，说他七八了，可个不行，没穷人。年轻路边村吃过汤，路边人怎么错过了？他同村子送药呗。矿机拉着我，卡尔西吧，超市过的，老人听我的路边给确定说，说的那回事。猴子一当用春节呢，俺先跟玉米得些灾难呢，得过春节了。 파르다 니진 유베 내 수샤디 최대 최고점
0: 随着前年学着几张国人他都没大马区别空你给跟穷老为念归了拉人样大家十几千米跟这样没你不是空你现在你都穷年对于这个起诉公安随年的马克思为一陆地德国人乐不得打教着他读着你个娘的事情乐不得我要开出他的越界送用空你德国出借他打人用出借所点年陆地提供年陆地乐不应把染出前面陆地乐不了我也得不得住人心与本地特东样染出前面都不是空气干年天西面托年推罪人不生气起对你们几况里呀特别是杀不起你不是陆地提供了陆拉和谐居住难年干节日德国起在给听唱忙度等对陆地乐不了我也给独住人心与本系年提及和自己陆地乐给叫住他原初国主所给弄罪了心就拿我妈塞提到给牛在你我要给牛在他机会赢吧让住穷途不止和自己提到念头我要给我养陆地乐给日间赢吧他陆地乐给日间赢吧让住前途不穷是接着前东给给国主快别落和自本落着前面温路日别给沿途电厂呢漂亮途让给赞别陆秀出地西吧八度准备清散退别空开作前面穷时陆地了温百多年龙出藏叠别结束意大利马库尼塔俄罗斯波波夫尼基和自日本点年让人所说念说闺蜜陆出去切真于这级别陆出所的立住穷王马赛陆地了不点年穷为落在新大洋别呢闺蜜陆出闺蜜江茶闺蜜卡巴索陆出我操啊切去给女巫结巴心度几点提那么早晚年就不是新的情报第一路对了给崔爹闺蜜吹借给拉在偏夜所动完阿米给追狼三百七年听着西里给康桑地别赶紧都去了空给急了不去空给各自急速前辈烈度德国接几个菜了何姿势大不是
2: 现在不错空这是给拉给我们做老年杀对南天路米埃尔我追南出事母亲的空给菜里给吧爱迪生我追南一下
0: 二日七日期间，爱迪生光年，接着钱东爷爷是十多老年，接着钱东国家送出手机六百个米。爱迪生光年，二日三对不食堂，接着钱东爷爷都是停住了，三对说着些不做的，提案子没有同意，说来心就点点，谈过的也不是。光年子天，街巴儿喝了汤，我有个老准，老年八年前，老年脾气，卡巴儿讲起说，南昌钱东爷爷国家送咱三对钱也不是。托马斯·爱娃·爱迪生尼，二日奥海澳洲以米兰西别撒家，约什么与爱迪生堂用南西奥洛提爱迪生尼的线索，接着前段也就是十段路到尼别才就近了，过程不是。况尼不过段越边南年，其穷虚体验不堂，况给帕姆尼布尼参与给新月美点了，巴拉况尼两个忙不息能用月线，阿姆拉尼录不中给给演戏的不是。托马斯·爱娃·爱迪生罗顿的胳膊了，今在每只间隙敲位，特伦刚洗板半年，提给录不中了，是不是？胳膊提对，爱迪生成日给贴了，点点搞不明白，录不中给几间场面，爱迪生你岂不录日对不起了，最能够有？爱迪生空你兄弟呢，吃我顿就了，心都搞歪，岂不行了？空气吃我顿茶杯经济，年洗了几间气，果然岂不既然学习都最难，谢谢当时。提前起爱迪生给眼底起嘴了控制清不浪点请你爱迪生给控给阿姆了南西七年给眼底蹲都撇不得听着移民给这几个给眼底控给阿姆其他个铺了乐不就懂得拆下西送吧阿姆了控这只对面的球的爱迪生没给给乐不嫌弃多给鬼开不是提前了爱迪生乐不着你了熊牛一年给眼藏面乐了破灭了先约忙不装没吐吧拿了跌不当开吧没吧球不是给烟仓们爱迪生了没个为进去空给巴拉去军途今年空了咱们就那座席落得就地让上去了就不是落过一个了空给阿们爱迪生了千里给军网西边落地席这地落得就地提囊土千里吹到其他的级别吹满不快于别爱迪生提了哈将搞我去不是空给别这提囊于别吹到忙去我心就几个月了吹到几个提了哈都没别中南西给不是看了我有预备个空给从刚年在月所来给扩建 탐비탕 징구 최대부구 최대제규소 망도뉴네 로주르 레베급 아이디생키 정니게 원시카 탐부디 주투부 충시 발라기 아이디생 티다르 제모 고인제 데비나 시럽 창마 라 주그리 삼네 공기 최더 진이 체차베지 양베지로도 주유시 베제 야골로비나 발라기 콘라 더도 차가야 능거 유베 아이디생키 무시면 남산네 최대 코제 녀제 지그유 공정이기 최대 제소라 생기 머리베 치토 탐비카라 도유 지베 이다야 꾸유 유시 아이디생 로중이 르베급 메고나 차바타 까라총와 주그유 공기 총기네 토베 응위기 제 요롱의 시칸라 베제타 최대 직제소 뉴유 급디디 장람 토단비 로직 예매소 콘라 자라 조세 코감도 최대치로 주그유 이내 인시 아이디생키 최대 70배급라 메고르 90배급 루부르토 메고르 지무르 규드 콘기 최대 제 유르멘제 7로 표현해 코감도 메쇼시 메고르기 고변 치쿠산이 최대 요제다 아이디생이 냠도 7피 쳔시 디네 아이디생키 메고르 스지마도 메고나라 차과르 좀어 투시 아이디생 콘충드네 나조고 퇴시 야고 메바타 콘로 중얼 리베급 팅시 메고르 규저 치드 아이디생 메고르도 되고 삼네 야르즈 툴라 미톱 치베급 메고르 난기 빠즈 송겐키 콘기 나조네 주디 야르테네 로고 쳔바 이메 웬양 아이디생기 나와 티겐키 팅웨레 퇴시 퇴웨 교르 쳔버지 아이디생 콘키 나조 세브 마코브 이네 리버 짐 투부두 지스네 삼신도 면주 마치브 인스 콩게 지수 원게 차와 치진 지배급 송바 나와 원바 큐베 덕기 녜 베제 망고시 로투부자 시 송부시 아이디생 키 나와 원바 큐베네 송 균도 베주 칸나 핍네 베로 지바타 콩게 비지 토네 베제나 지림 찍지 제네 로베 베지 베제남 용스 로차바 큐시 콩니 로지부타 추제지부 제 유리시

0: 다시 칸존해 신규 소비 체계 유지 협체 자체 남의 지키 지신 미터블 된해 소비 체계가 오타 신규 냐차 낙세키 랑차 토브 규배 낙세 탕 자탕 루블링키 로마스 체류 토 닥체 타 신규 소비 천십 최대 소체비 레트 나슈네 랑렌체 사르키 도시 수보타 중최키 견치 후르타 주표체 편정 신조 롭친 낙세 탕 자탕 루블링 낙세시 비체레 심주 로마 왕쉐히 다군 남은 니 안츠 체면 남타 다군 남은 규제 소비 체비 직식시 팅금 안츠 최다 칸키 계제 뒤딥타 계이키 뒤딥 소위터 좀이 망법이 괴하 안츠 심주 총제 건강 송경 글레 된하 배주 투규 저 유치 셰프체 편정 신조 롭친키 타통 롬츠 직숑 시찰 된해 된세 사비 체규 통신 체규 사제 천리 루블링 토 롬마 링스 허타 롭초츠 마키 머규 체디 최체마표 107바타 심뉴치웨이 외부된자 상세치부소 76세치바타 락세테키 간에 망보신해 제규외부 강양 절더체미비 모동기 축제 망보수회진 뷰세경 련협체 뉴규상마타 록슈리시 루블린토 사르키 삼신히 개강 챔부식체 개용키 롭체체무회 주미젠도 금닝업에토 편정 신조 롭친 뉴규상마타 녹슈리시 루블링키 로메 속배 십수체배 잠슈디 최미 랑콜싱을 자가톱협제 루블링디 최미 심주치 켄키 로메 속발 개용키 자가망부통용협제 편정 신조 롭친 뉴규상마타 녹슈리시 루블링키 로마 여성리키 안츠의 투균토장배 녹슈 녹두의 락세타 人归 추진日不소타 송제前해 외소락린더규 쥐린치기月前협제 Jignun su jun ki kyeb kong sar shun lmik di, jendun ha, lop chen na jangwa ta, le shi lak lin nyam jay ting sab chen he, chui che chui gui ta, log lam sar bi, jik rim cui zin, Jignun li gyur shi chik tu jiwa so che kyeb che. Nyeo lun ha, nyo gyu sangma ta, lo shu le shi lup lin ki loma, gyal ha ki, nga chi su, chu zhe towe rik chen jendun ha shu kyeb che. Penjong xing zho lop chen, nyo gyu sangma ta, lo shu le shi lup lin ki, wun zin shun ba, wu hong mi ki. 他这些所用起参加孔别塔列这起规规帖罗梅秋对规矩女伴郎小托不顿去日雄塔拉林规矩界松土这个人安全卡小时列请铁控忙别帖重建铁位上不托不切据人写送不追下面的新旧都对卡起修行你退开始从今儿起我一些老师切查切过表塔查到塔成名起召集切过表局我一些写切贴别当塔监管塔王不愿见所明显没错了偏不进来 我在忙片学修团到图缺我前学者年前人家重点包送去加上面到青路缺别着这边真多个你不别我他西林期真是不求出去人你给来个他军点期青路细节贴起真多切片包送去西林来切别三百年上他青用去抢线我学者你退那些重点现在送去老片老片不将起来修切别修没上到他促进南北切团连密度为都错你我谁 他听起读错套连续吸取极度着这套将其连续吸引温吞别村给娘娘娘去所前黑连续捏皮吸收套老吞别连续特朗加切儿当学不成年前四川老秦华西看那面看也可不过去免去起来开别操皮透过重点南杆四重头忙操操看那起文件免去切不马塞西林起免吞板内套规矩起将单接不他
1: 前来开别钞票特通落车塔买酸乳清泼沫墙糖想搜索看你当些塔得糖天气前日时间开别当学者你退抢到重点儿科学送去茶叶打不及速前黑铺油锅去有些独连起别结果表塔将其他内用为茶叶打不出去创设塔团练区开店营业与锅区所属卷黑状况去别给给那不先套的规定
0: 忙做了举债切题明二为忙回过去送去人穷嘴巴塔别给去铺油先多脱不切缺不切但是从今儿呢透过从今儿生日送盘去如果切去冷天下冬脱不塔就给冷阔汤不天来塞内仓水军看呢倒腾切题生日时间拿出了给缺不切切去冷天天今天就别切将你盘绝对苦就切给他冷天天时间拿出他滚地林杀他为个求钱
1: 抛出观众们阿拉西个说，增强观看度观看。开始一会儿谈脱个儿，如果这边冷天气扩短切缺不成。先跟他们说，天地里天气总这艰苦难看，地前找个拉塘阿西热不拉，时不时牵过难看，路上难看哈，这就难看，所难不这些哈。年终休看，这次的拉塘电影，天地平常生育娘家里生，年终休产。

0: chi che ji phyen che sha bwan ki yi dong jami jiang lo ro zhe yi xiang dang wei tang si xiong ki tu gu jia biu ro ko ran ngue su chong zui bu lu men be le ne ding ke jia ba ta men ke guo guo cha ma si xiong ki gen le che be meng shi to da wa de la po jian lin ji chong wei bian jiao ke gang ge ta sim che yong su si xu
1: sheng le ji kuang le nan zui san chu ba ti ni xi zi chong ge le kan ba zong zhe yi xiang su bi chong zui xiang zhu men ba qu bi ji guo ge bie tian zong guo ju tu kong ni tan zha mang zuo ji de dang song ma ri ji ke ba di li
0: xin lian ji ting di zhe duan zuo wei zhe da xi bin nan zi xu zam da xi xi
1: xin lian ji tan da qi ni san xin ba ti ni han de ni me chong ni gu ni ji ni lam tu zhen xin yue be pen zhong long chi nian chi le kong fe ge long ting ki san ju ru gu de gun zhong xi be qi di le zhen ti li nga li zhen zuo jiong xu ge yan ding zhen lun zhong yi xiang le na ba zui mu tu ji san ju ru gun de xi be nan zhen san na yue ba xu
2: gun de san ju ru ta ye jia su le
1: 군중노후린리 레리 사바추치나 챙진 송데 레제 락제미나타 속데 링뉴 트미 녀죄 락제바 솔레 튠제 챙진 입든바 괴규 챙진 이시바 록터 충제 토담바 칭베르규 록제 수준바 록지 치유 칭수바 티심 수준바 조신 손담 명시 토담 레제 락제바 송가라 촉든 딕제 딕저바 켈레 균디 공부의 차르괴바 제추유 레나 사바 니슈제숨나 메인 소젠바타 메인 링뉴 차제 말라 토담바 링뉴 속된 서베이바 뉴주 서베이 랑코르 시제 체림바 남당키 케인 장수 구르시바 닝규르 규르규 추규바 강갸 규드와 디규 레딘바 소츠유 랑게키 림지체나 카 제라이네 레릭 서바 야당 니슈제지 용자 제유진 레슈미네 시윤 최신 이전식라 레바마세 레슈키 두남 갸친부 유체 신네 레리 서바라 땡기치규 생글랭게 미더 링뉴기 킬레팅 중기 레드기 갑조르 체시 락다 체자 샴나 디고르기 난도 시자 지린 투르라니 렌게 소로 모드넨 그리
0: 세렌제 니드 솔레타 차틴 진보이 미더 링뉴기 킬레팅 중기 레드라 갑조르기 체시 니돈 제메 뉴서루로네 니돈 제메 뉴서께 로파라 캡타 체시 갑조르 체시 난던던 로숨송지 레리 니즈타 정시 섭슈 링뉴 진루소 선의 캡공수 사드기 순수 체와타 피제기 등수 체외 미터 링류기 레드 켈레 보진시 계승타 세제타 사드 남베 켈레 등중 치지기 사드기 승 70 켈서시 뷰리 켈레 등중 니돈 하즘 좀 제 전에 총비 켈레타 켈레 라지마 카지 톰바 체규부터 미터 링류 콘도기 레드 켈레기 고고 응어를 믿네 갑교 체시 초시타 카 정의 존의 랭게 구지 체시 제답 조회나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1: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yeyongsu leishu siju tirata wei chego biegu chukxin chego nyandamtu siju tirata leishu le chuchi jimba chuetun zohor chene siju midotu kiowa tang gozara xamdi shuwe duncho tajungi kele tang mangla pianto wei leishu siju tang shepshu chedab tablamje tirata yaku chedi siju tundotu kiowa tang shepshu nesara jorwa kasa miksara jorwa che chene ngay zuba tang miju chenbe tomna ngunzhi chiru dungyo inbari sengilengye 龙阿前90年 계급내 명유고로 통주르직당 지고동10개 제주당화당 류제당 채직당 동매자당 23개 준샤 샴라티고르키 난둔십자 체린투루라네 랭게초로 모드넹그리
0: 승랭제 예두 살거바라 회원정조종 류제주네 시도총화시나 龙阿前90年 부여제 류제샤샤 초용내 피제침부대 마용제 류종특교제 신샤 교뉴스와타 토강기 텐대된두 유튜브에와 주노로종케 류제멍시 유튜브된두침바 Zendé Luzéla, Chumdé Sarotoba, Luzéta, Yugol Nyamdéla, Chokdu Pinté Tumba, Longa Zen Chubshibé Zin, Gekab Luzé Chikab Chuki, Rimzé Gemna, Mangui Gó Tungzú Chikta,

0: 가르쳐서 뭐 님들한테 가르쳐서 이제
1: 루시 성금이도
0: 루 성금이도 에 근데 쟤는 그 그래 내 루가 루르다
2: 장 무유제 가르쳐서 아
0: 루시 성금이도 쓰기
2: 가리 쟤는 요새가 뭐지 뭐지 알레 구다 장 아자 깨단지 기니 님보 규
0: 계승문님 근데 저래
2: 아치
0: 아치
2: 따라 삼톱도 이제 마동다 자유사 제가치는 댄댄이지 댐제 고내지나 저지수 좀 용치해보러
0: 따뜻다 량망하간 가래 이글럽이야 사바금기금기 링고 당기는 게 고바여야 요래란
2: 따 니 이글럽다 저 가려래야
0: 예도 예 보고 단들 로소야리야 쓴맛이야지 쓴배나리야 이거 자야 깡깡하시야 제자디 로라송아
2: 이야호로보俺做那个心切每次记本不少了就马虎有过了俺对的的龙边那里啊一个家也不可最多没事勤在那里啊两个起落去两个干不下落去那电子厂没现大个团大的俺做许多有马事没事呢穷的云点马下呢切对我有的门外没切不住哦你们引进拉不扎母体节登个一 이면은 겐륜도 아주 댄댄 심진칙시
0: 랑게 님을 납자다 보고 신다 신뢰 지르준 코소심나 가르성부레 랑게 삼로 호중해
2: 아치 랑게 통성 마시네 뿡에 나로네 님을 입고 장수 좀 해도게 아
0: 리리리 다 랑게 셰 창무 디브리 니 랑게 칼라

0: ཉུང ཡོད མི ཆབ རྟ
1: ལོབ ཅུང ཨོས ཆོ ངོན དུག ལག ཟེ དང ངོན དུག ཐོ དམ ཆེ དག ངོན དུག ཁོང པའི དུ ཤི སོག པའི སང མ ང ཚོས ལོབ ཅུང ཆེ གོ ཤེ དར དག
0: རེ རེ རེ
1: ཝན ཆེ བེ སོ རང ལ ཁྱུག སུ གོ ན
0: ཡོང ཨ ཡོང ཨ
1: དེ ཉེ ཁ ན དང ཁེ ཡོན བེ སུན ཁ ཆེ ཡིན
0: ཨ ནེ ཝུ ཚེ ཆེ ནེ དེ ཡོ ཤི བུ ཆུང སུ ཁ ན དང སུན དེ གེ ངང སུབ ཁྱི ཡིན དེ ཆོག རེ བ དེ ཆེན ཇུ ངང སུན སང ལེགས ཇུ ཐེ ལ ཕན དོ ཆེན པོ ཡོར ད
1: ཞུ ཙང སུ རང ལ ཉེ ཐི རིས ཉེ ལོབ ཅུང ཉེ ཤི གེ ལེགས ཇུ ཡག ཤེ ཆེ ཡ ལེ གུ ཕུ ཐུབ ཆེ ཡིན
0: ཡོང ཨ ཡོང ཨ ཆོ ཝ ཡོ མ ཤི མ ཤི ནེ ཁི ན ལག ཅུང ལ ད ང ཝང ཁུ ཉི ལོ ཅི ལག ཅི ཐུ མེ བ ཉི མ ཉི སུམ ཅི ཉི སུ གུ ན
1: དེ ཁེ ཧོ མ རེ
0: དེ ཤི ལ ཨ ཡི གི ན ལ ཉེ ཁི ན ལ ཅུང དང ཝེ ད སི ཤུང གེ ང རང ཅུ 行列千千列个通哈江青不能个预备过去修牛月哦我最所那里呢七列个新店民的阔不预备干了七十朋友让跟我行着车里看租自己月子大地个行列的种类行者我在所个缺工的这我预备马车他都行就地内的七列个所用地内所租亚了体外忙为新店个民呢地脚古个月子我让最崩白干个兼职地 니마다 두비이나 지루시라 친요다
1: 시시
0: 게지 지루 침발라다가 시미도 마시에서 소르디 배용라 기란 능신기 칠레미나 공부 유비디 제자니 기란 좋아 춥춥제 초공과 계주
1: 소라라 디니 하고기
0: 기란게 기네드 지스 아 뜻이라 니에기나 접장배 루림 지미야고 그거 상고디 제 略당르 주자 기란딘데 로밤 침부 중요 그래.
1: 소랑아. 걔는 진짜 숨고 말해. 나 로밤 지금은 또 당당 계급게 나 로밤 소중 제배 마세. 시계를 습중도 조배 고급디양 레군에 제시리. 탄다 레군을 고고 유디. 네 당리 후르다 쉬어디. 네 투르다 베베 긴디시그리. 원체베 소랑아.
0: 로.
1: 디니에 카나라 TV 당나 수규리 수이.
0: 시.
1: 걔랑게 네 등 수기 왜 저번 날로 쉬인다.
0: 영아 영아 야호시라도.
1: 맞잖아.
0: 기라단 그 기도나 슝디 쳔부 쳔부 통디. 나무네 갑시라 쳔.
1: 맞잖아.
0: 나이 기란기 등수 왜 저번 쳔되시라이다.
1: 맞잖아.
2: 제로 책동 그게 그주 고향을 로. 표랑 교정 신조 세리 강 갸도 주바탕. 로틸. 니머 제시라. 중국 공진 당기 기도나 슈베. 공기 미셀 나량 튜닝 사번네마탕. 콩키 등수 탐제 속도 고려 미망긴 준징 초이 체도 고지시 부고려규 테마체 콩키레 쇼투 지번 낭바 치앙 로규 준바 균도 싱데 제로 책동 급제 구주 고고로 정중 치리기 몸잠비 롬네 톰네 폐기 퓨리 싱네 직비 몸잠바 통만규 제로녀동 겸메 주민 니로 니마 제시 라기 지게부 네발라 소비 기지 지구의 축두 폐기 디내기 딘슈 르당낭게 심타 장제앙 미기 김장 침유 방두 칠로체네 랑교종 신조 세리캉투 자례낭 지로녀동 야메 주미 숨로 니머 제시 라키 랑교종 신조 세리캉키 원장 쉔비 딘시나웨 콩킨 긴지 나르웨 지루친
1: 喂，你嘛，卡巴里斯。哦，让卡巴迪下下。茄子，卡巴水都，让个去领着去哒。哈古姆斯，卡巴人这通用度。喂，喂，苏英吧，阿来，到我这里边。哦，让个罗宾一检查，让罗迪不去罗宾去啊。苏我来打机器，先打错了，让身边小马来，哈古斯哈古斯。
3: 电子线嘛嘞，说说打到一个去，拉不住腿子，黑沙来中俺都偷用，我也打个人打，起码偷用。
1: 是嘞，罗宾还是这样式。
3: 哦，王前辈，你别急嘞，走嘛啥？头大的，路虎脱不掉衣裳，让他去偷钱嘛去。
1: 嗯，头大还是，是的。
3: 你们女工了，俺到我成都是年老么几个，路队一个小组，后边南京新的罗布前面。 심주로마 추샤 이내 김상차기 교부 임배 왕계 로윤기

0: 借上，你浪上，控制拉不到，就花钱借，老用这老钱币。没事钱了，听到地上他吹土吹我三句。
1: 吞到吹土哎，让给他借上的没吧？我心还三十不？
0: 听这马达，养茶杯呢，不的拉不到这么多钱有三句，这不马啥啊？今晚呢，听这劝钱没有？
1: 让给这个么子，今晚来听这节目用是小么事？让许的，你可对龙的女人，一年天子长么？来个幺五三大事，你让了南面改革起用是仙女女不？哈哈哈哈哈！来罗长辈，让你二岁的时候啊，写起名字过来。
2: 嗯，去趟车把我一来，去趟庄把我一路。
0: 这万一你都来，这是，让看你不羡慕我，给我今年的几个面子，都是你看那手里。Yes,
1: madam.
0: 我是，到我开始了吧？哦，到我听住。到我听住录对节目录音的，你也解决，都是呢，制度安大他，那不是这样子的，我这啊，让两个忙大去接，不过录音给也只有，新北警察呢，新竹龙门天吧，来了有马达。
1: 谢谢谢谢，哟，
3: 伙计，你们这些了，养光费就够一百。
1: 收拾点到了，收到。
3: 幺三三一，我这边叫你，给咱看去个。哦，没，我同样得去。哈哈哈哈哈，
1: 给咱可方便呢，得那么那么的，我姐姐吃来喝的呢。
3: 你们这些，你们感谢接了。
1: 江南的新来天气，日子渐渐开始起，赔了也东西不用过自己，
3: 是不啦？好了，俺三爸可个不得当赚钱，俺就心里看他，他那些下班途，俺就选几撮呀，落不进去提着些，学过三处。
1: 钱多不呀？
3: 既然给钱呢，所讲的那个落不进去投资的，估计前途不是呗？
1: 听这兄弟钱呢，也好就用死嘞，花那不去投皮个嘞，你兄弟看了，估计钱足。
3: 哦，那个不认得着名度。
1: 咯，
3: 俺来是不是投资？
1: 连国家都有。
3: 好嘞。哦，大大人，你们这些了。
1: 咯。
3: 他都老年人老了呀，俺最重要的结婚呢，内孙明朝为签证多少批规定？来个的忙不协查消息。
1: 谢谢。
3: 他一年来，新店民的南征前夕，所讲的兄弟家的，俺最参照钱呢，找我来这个马达。
1: 谢谢。
3: 马三伯，西林给老在民的所讲前夕的兄弟家的，俺最参照钱呢，找我来这个马是。
1: 谢谢。
3: 俺村挨巴头，全当约不堂，连年拖了伢土鳖，先得命呢忙着，说讲起活儿大了。
1: 大哥的书记了，现在命呢说讲起就的，来了不早晚来嘛的。
3: 是是是，
1: 俺村三内下个新来庄大镇的泥鳅七十担件，三内下了铁外忙外，西里木拉子也跟着吧，说讲起活儿的。电子里，明日不内，明日怕，工资出活儿大了。
3: 大哥是，他不是的我呢，普遍给他批些的多。
1: 王前辈，书记了。
3: 接上了头痛，内孙是年三十二月。内头家嘞，
1: 秋冬成七三十二的行呢，让住宿内孙人民的话，排挤激动阿爹拉子岳父家。
3: 我在，来那激动阿爹，前呢内孙激动阿爹拉子地那落呢，孙三日日前打不死他，心就切过头。我呢，你们这些了，接上给心就筹备，连给接不起他这多了。
1: 连接接不起他的，一年出现些的些呢。
4: 俺村内孙里，激动俺爹拉子么些呢？当不起孙女，他的我呢，也不协商嘛的呗了。哈哈哈哈哈！是是是是，我呢，你们这些了，既然活到他不协商的话了。哈哈哈哈哈！先点闽南南镇苏江七局塘，先点闽南苏江电信苏江七局台。 让各种形状彩礼康体来个贴心实施了。你们这些垃圾今天的甚至前边团结是讲是？你们这些垃圾日本汤规定首先我，进入年冬居住率到中一半，配给几个比昨年做的康汤不做不汤，特东南点数汤，南给团列扩制时边三对做不二汤，原始来团实际样做。提到你。 培育新竹来的出产土为蒙西新竹汤，规制以蒙西新竹，其新品种起采里开进所用级别，开进起低不容过滤不麻烦。你们这些来讲，品种落不前面，定须落边汤。
1: rangyo jong shingzhuo ciri kang ki rikci ni zhiba so su gyur yu bishi.
2: Wei wei, gong zong dui dai, gong yun zhang nim zhe xi la zhe.
3: Ren xia, ren xia, ren xia, ren xia, qia zang, peng zhu shingzhuo ciri kang ki yun zhang nim zhe xi la zhe da. Xia qin da gong xing le tie ki kar sa, qian wa sa jik xibu xi zhe zi duwa.
2: Qie zi, gang bu xi du, na gu xi du.
4: ちょっと待って、新部新じゃそれ。何でそれ。だべこの新部だ。じじに行った。てて別。ちゃんと。ちょっと待って。チクエスの差でと。ちゃんと。新部。けわりすんで、いえちゃうんだ。ちゃんと。だこれかこよるだ。全然。別に安全。だ。タロデンで。ロリ44だ。たんぎ検証が。新部だとすれべ。
3: 那么现在新北普处级院长前面的新北普处的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 기라나 토슨 부스스
4: 레군 세네자 시림 세네자 팅상 셰단 셰나 제 삼스고 왔다 켄즈 가제레 난 주 신뢰 피겔라 원패기 중재 토비 제상 락제기 코미디 켄즈 가제다 중재라 켈리 쳄시레라 켄조 토코 니탄 난 수 주고 니시레
3: 너 연달라 기랑게 딘데스나 나
4: 디샤 디샤 다디 코르시메 디레 네 수사바디 캡테 크데 수소
3: 오 디 커싱 연장랑 셰바피디 슈빈 망초스 네 수사바디 담두 시부랑 지문도 총주네 최디 비서신 모응 주장래 제마초 터링케서 겐유랑은이 투장제제제 꾸노체가 치네 펜도스 케토야 민도
4: 용아 예하고스 총주 수지 과도 수지 보블라 수지 보블라
2: 러러러 나대유
4: 수지라
2: 너
4: 땅아줘 멋이 팅 당부 말아봐
2: 롱
4: 네 대가 시인다
2: 레슬레스 연장 라이 기란 대가 숨으로나
4: 편의 앙니 돈디 롱군의 심주 땡기 채업지리 기란야 겐쿠웨 락세 소규나 슈베 마세 믹세 겐체 이게 민다 꼬요리
2: 라다라리
4: 워나 타제 수사 캡데 퉁기 시두 퉁기 모토와 김세하래
2: 연장 라 네 공림디 가구 랭게 하고 기요라 더도 믹세 겐체 이게 민다 꼬요비
4: 다원의 그제 채업래
2: 나도 겐 유라다 님도 순사 집대기 레든 14부 비위 이내 나도 순사 집대 숙침부터는 멍초게 나도 여유 좀배 문제지기
4: 가래 여유
5: 나도 미름네 미르팔이야 수순네 순덕제 대유어지 마세 로다 튜브 알라벌로시 용고어지 더케스네 순사부대 나도 서주마 줘보다 튜브 마중빈 안나 나도 도교 마르베 마세 안나 최고 똑바 류 마르베
4: 这段时间真的可以说了。上不胜者求马的，上不胜者马车啊！建筑胜者，俺就三路过去。没事呢，俺就三内开去，随地新开呢，随地听马车啥。你说啥不的？全部拖不到，主动搞不赢吧？咱不偷渡，多也过意吧？内部国土不通，现在忙为开局约吧。俺做生意咱明白马车，路路样。
5: 台湾忙完，现在又过来。院长啦，俺做其他的呀，一起买没得。因为连俺做呀，住的他没，能参么？首先第一团包皮啊，让我给接电话去。但其实你算啥的，落了没钱没呢？俺说落去干来给接，当不买呗了。今年新个月，今年新个月去，既然做送不的点不来，连我那三十多个。
4: 以内去那时，三日里一季难过的。内水沙不得做，三日多内日白空气吃不消，印度内水咋特别热？西修内兼别的开个的，地马菜，在绿的新棉厂嘛，人不搞嘛的。车上，去那时，拖着那个马达。开心的，开着心的，厂嘛，他都省着多呢。厂没热了，新个卡机了，内水沙不得得住。 我都去丢。 你说啥不打你不你多少钱

0: 흑주.
1: 오.
0: 상가 녀고비 동세 폭 통중해.
1: 지, 자이네. 적지 간타유. 긴지 다시 이름디디. 땡키스네.
0: 키스.
1: 영이 퇴수 가서 고시야.
0: 하스네 퇴제 시그지규. 너를 쪼그래.
1: 오, 지.
0: 람규네. 회기 신뢰 경우기. 수익규 퇴고 도롭다. 심주 채워다. 세단 다리 퇴수 오스 고그래.
1: 티체 힘시. 수익은 퇴고 지기 정시사와 수요시베.
0: 수요리. 디리 개요 신뢰 천재배. 중국 공산당 5년의 롱어 작업다. 회시외 진주단이 롱어 뒤주 코바. 샥다 비유하실다.
1: 네. 영아 형아. 네 퇴니 침부도. 다이네 랑가 링지 섭섭치라.
0: 요요.
1: 학바도 컵튜도드교. 매사야 마칩치라.
0: 요요.
1: 워시. 야. 매다 고비 니에 더유다. 다이네 고비 디베드 추석 제무도라.
0: 자리 삼시 통하지. 랑수구야고 매백간라 푸치르 요마리 비간라 주고손사 인지수고 닥치 차오르다
1: 샤이나 니에나스디 닝부르와 쌤제 차오마리
0: 요요
1: 니에미펜주 깨다앉혀 용어두게
0: 오리 흑주
1: 오
0: 타링아 수로레베 지라 호샤대시 나라니 닥치 차가초아 디네 쇼라 비실 푸스토가시
1: 허지 드리이나 님은 놈네 샤브시베 이네 장게 셰베 기지디 카덴 칠니 앞챠우르다
0: 요요요 난다모와 난다모와 도지 란도다 시피기 규라 자야고 하쥐기미도
2: 두긴라 다제네레 나란주 벽이 스부 토송장 계시 긴감 크루유리아 도르균지 포비나 라수치 카부시라리 마르베긴라
0: 다그레 다그르타 자 펜주 신뢰 세디칸 제 퇴뢰 소이 소장 쇼부 송사 기란주 레게 카조디 벽이 넘시 계주다 퇴베 세자 사비 치아텔라 샤우르타
2: 레슬레스길라
0: 더도 벽랑 계주 유베 축속 규베 야르단야다 켄데 신뢰 퇴제 십수 치아텔라야 삼로망스 당고도와
2: 슈잔길라 이내래 벽사지 망치와 서버토 손자 센스 십수지야 야구용 아유나
0: 티데 인주 나랑주 속배 탄던의 고수지 서토스다 창아구 치사 칭아 표주 제약이 센차 능신기 내 수사부지 소비 채우래
2: 오늘이 겐락의 투삼 자침시라시 나샤 기란 릭지 캡지 인범하세 신뢰다 졸레 긁지 텔레 캡시라도가 라
0: 창부县啊, 나라수 표기, 人群个杂다, 这些说, 표순错不起来有哩, 面子拿走, 过亚于为马赛, 特东표기, 캐주于为, 出色, 别下下面呢, 日过的, 过女说, 忙不有哩,
2: 那是,
0: 听这一句, 나라수, 표기, 新列다, 中来比赛托比, 披게东古于呢, 念了天天新祝推赛, 三比起就得了,
2: 계라가 숨는시 팀원의 계침시라리
0: 계시 진짜 슈로체나 신조 망소수 무유구디 니르네 니르마 대바 갸르 갸르 두고다
2: 가라지
0: 뒤데 뭐지 카시코다 도지 산뒤다 피기 내가 싱글 해도 왜
2: 라 리샤기라 내시리샤 사치 딘데리 내 지기요리 삼삼어주 마세 약 다그랍시키샤
0: 타덕은이 내서디 캄바종 기루 총수리 총수디 중국다 야가기 탄삼 총수 탕벌이 쓰고리 디서버 가수로 도식되다
2: 오 디야 서버 도제 자중의 레미 시동 뒤에 응급질이 시작이라
0: 아래 서버 자중의 미 시동 뒤에 응급주에
2: 나오
0: 사토부 팀제라 내 야구 팀제 이글이 삼삼하죠
2: 시유장지
0: 하 랑게 통중에 사지 뒤규기 내기 님에 벌럽다 리딩기 미게 틀로 된부셔 세야기 이게 첨부 되게 흥원이 참보다 직념 퇴고 큰 재미도 왜
2: 다그라 아르시야기

제마 미게 치료 템포 쇼세약 이기디 워라 편종 서북 토에 탄산 크기 신뢰 척두 최대 서지세약 이기다바 시제 라나네베 개콘사자 순교치아티 나주 센제베 누구시들 토나 양화수 유말에

0: 바라 키랑 아충 집에 뒤기 미쁘다스다 네 대구의 치수 체스디 님 키랑게 킨세지 키랑게 능부네가 나와 야미 창고 시오르다 뒤로 쌍부 뒤에 나기봐 가와 공부르다 턴도 포효가 능신 겐키 돈이 시오르시에 롭스 딱바 균거 유바 키랑키 갈롭다 참교 니 뒤 남이야 제시마시 키랑게 킹크유베 영원의 신 미스디나 뽑아치 쉬디 키랑게 보치기 충부디기 키랑게 참교다 키랑게 김장다 자샤르 장베 리키 뷰싱기 닝도디 니 미스디 굴미기 척등이
1: 院长님 这些啦 이랑기 따주치도 굴레균바 라토지슈기 따주 이랑 균내징에엠베 院长님 这些啦 이랑기 따주치도 굴레기바디 토지치즈슈균이 따주 이랑 천내대유 따주 이랑 균내징에엠베라
2: 님마 这些啦기 시림리야 시주제 신비 퇴법다 용법 파워는 규디 코랑키 디지게 자와야 지는 것이 탄도 공개 다동 아야 달린 신비니 신례티게 지지 케진시 텐제인 뒤신 숨기래게 지디 네 파도 신바야 가신 치고르다 스체 양양 숨녀유
3: 류숨여베 응치 롱친 되카 니마저시 시바디니 편정 롱친 닌친 레공타 편종 방제 매도 링내 퇴례 체육 공시 냠토 직수 체비인 지켰다 10 장신춘 지찰그 오신윤 찰그 깨성윤대 첩티 야조편조 첩슝 좀지 오신윤타 장크 저우 충다 이귤 다와타 로산 남게 학바딘지 이규슈타 계상윤데 돈지 로산 딘지 제체조의 루시에기 시치 좀케 우신윤 루치 이규 딘탈 제체조의 루시에기 현당 좀케 니므저가 제체조의 루시에 동케 체링 양좀 접합타 지수 前不知细 习习日得习 街上远点塔 阿拉七 前不点摊 普上整堵 家族平座 冰巴 罗上南街 哈佛七里 鸡列车 车王别车 车兄车片 你们七里塔 阿西日 阳间 车点你们 车阳 편조 로트 로산 남계 학바치링 순남 비기 벤주 이시 양제 덴주 충와 망초 첩계 편종 롱틴 인틴 레공 벽에 롱틴 키 레미지인 토지치 슈유 벼랑 경정 티자 부타 벼랑 경정 싱조 체리카 편종 방계 매도 링내 퇴례 체유 공시 刘松月别我替龙天对牌你们这是西巴迪尼盆中龙天年轻立功塔盆中帮间灭到人类吞列参与公司念头直速切不赢前儿退缩能新闻大的图古盲站切不塔长家婆格索丑肉难塔张不长杨三儿我所说对面容
4: 新的女岗盆中演了女岗给女兵发展国的同学都也懂得给盆中的念头不再拖为偏见的老不觉中国新的女岗盆中演了女岗
5: 这新出生期基础错位独贵的吹呢 俺去人一那家是几点了辛苦七百俺的空心讲 燃起燃了是一用
3: 我西塔美龙头香味松年体没银板燃起人力给其南归了连接西困穷牛岸
2: 蓝翠总当端当将你卸下听我没装当将我用谈的天然给透了我爷堂古烈气味那我懂呢连接哭思密的兄弟让给人了给别吃了不得了中心酸汤
3: 怎么能吹点子粗去别为心中念书习去呢怎么能去每日用去唱播出恰用每个一个人每次了心看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天里长波塔恩给咱们洗开了银的健康美食托你们托之路叫心别迷茫不捏当银
2: 俺崔三伯人三伯月别苦不疼冬夜超过铁的日系水彩银秋露米当呢前面云进行烫住个日三岁我讲更忙不行了多了身体没本的多了他水彩给米当我开了银的苦腿没本多吃忙不行让给让了给为两百银
3: 听说给心坎日本路边扶着的心坎地堂来参与得的西下雨的心坎地堂进去对南一样来了尊心你可以闽南最为恭喜日全大体你立白竹通呢几点天刚刚去桥外西先土灭迹送月
2: 我讲来个女书记错为出租的汤进直径再为生命补助堂帕马兵器赶紧落个的那么堂人气怕大人都气呢家住给金宝德比人意其他的强三胖人为罗宾阿迪里抵达了宋月天人意给格度电梯起步其以苦六所给跟铁大门银把人意引没有借钱人了苍白从内切的抗棍点不越接送热天没以没切的街当几个人的没把看了引俺出于人意先给通囊了这边无处起居的下年人气人意的凝聚他强被连接死他对我们身边多数写本呢早晚呢久久没不停着看念赢的叫能他热切给弄呢人气人意久久提赢了这点提的心看也盼不配备盼不现实纪念讲明
3: 天哪各不知一切堂各不知叫能各不知虽能所提到藏么总体帮助虽堂让给让了凝聚堂下次月呢俺去新年俺去凝土独别神秘普处堂他们并起赶紧落管所下次堂前去共土让给让了恩给人怎么人能堂可以给普处错了能为恩给提醒土让给让了一年更有马日可怜引到西松若
2: 多呢对提林年松错我起得了提醒起呀让什么让了王位什么火车轨的让起让了凝聚他让起人意强给用棍组织
3: 心看吹点了托南南的心看吹点给早起别地谈起人意他地谈起基础尊贵
4: 你这哎呀松哎呀是答应
5: 我这波了不干不散
4: 好不干不散
5: 装备能力的
4: 好不当然走了走了年过女不打所过几用给孟西地给住个月子轮球多什么钱的用样没多全部来长大的用别啊
5: 我让他长大的用别带了
4: 你
5: 今天的长不学名的年里年数不一样会全都没了
4: 对
5: 没谁谁的
4: 不是
5: 一年来几年超越脱离你是观众下给走龙国面去老不正这是女不一吧
4: 哦
5: 不了爹谁的老子在地里的
4: 可可是
5: 地里的地
4: 俺们不让个老多可把那地里边
5: 哦他个人
4: 哦
5: 地地那个地那个松阳能行空给陆地那样隆重什么都会
4: 哦
5: 你把呀哦这钱不一笔的
4: 哦
5: 你是车站装到了马车
4: 是
5: 这东西呢这一年来人入当土的世界
4: 这人入当土的世界哦
5: 这三年陆地的钱不一把
4: 哦
5: 他一呢没全的三块钱都包了
4: 啊嘞
5: 不得不写债都
4: 这一年
5: 我老爹大爹谁呢大爹
4: 啊
5: 大昨年昂的其他个这个写的
4: 哦
5: 罗布玉的那街差不多吧
4: 哦
5: 特别难打的
4: 哦了这你 看这是小人，哎，这年轻这的军姐妹，不然个估计俺惹不起的。
5: 弟妹妹，二位忙死去。
4: 哦，
5: 二位忙死怕死的。

0: 야주 아부 응고 씨 불안해 야주 지금 다 불안해 숨 못 쉬었어 응고
1: 개능 말 볼라 다 볼라 야고 잔하라
0: 요요 부
1: 볼라 바빠이
0: 어 부피 아
1: 뭐야
2: 오지 나 디리는 안 줄 보고 간돌 가르쳐야지 아
0: 네 뭐라 알세고 디리네지 뭐랑기 디카르사 착시자야 어메디 싸우마리라 맹가레 쪼마르도
2: 오지 보디니 가르스 거래다
0: 어
2: 메마세브체 맹가레야 딱제 제가 머진비이나 네 나자디 도르 쪼마르베 뭐라니 나 쉬고 있겠구유베
0: si mora ni nye di zhe se me de shi da nye ra xie wo ti ri nga ji li na lun ju ji du pu ji tu ju
2: o
0: o pu di nga ne shi gun jum tu be zhe lun gu mia di zhe jing wo zhe qie jong a
2: o
0: pu di ning jie
3: bu gu ran ni ma na zi ji bu xi ra yu si ge
0: me mang gu se ge yu ba zha o di ne zhe lun gu mia di zhe ge lob jong di qie be ji le a ne shi di pe de sang zha qin su ge du wa
2: o zi
0: qie zan ti ri ne 몽라니게 네시군좀 세야게 전룽 검자디 야호제 제비는 뭐라게 나서 찾기 용배 마체 명가래 조마르다 우리 전도 부디 대부적으로 쓰도 안 뭐
2: 어찌보
0: 아
2: 다딘 저기 편바 유나도 나라니게 대바 체제 야호제 장도 아
0: 어어 야 뭐 쇼시 인다 알레니엘 견라게데 또 아 니디 두스제 디난데 실 딜림나 용구르사 어디 로센리스 토중에
2: 어
0: 이다 뭐
4: 저런 권장기 로센 센신나와 그스 슈구디 디네 더디만즈
0: 오야 꿈 어이 어 두스 지 어 글리글리 말레 아 두스 아 두스야 너고 디네 오야 텐스부도 와게라게 뭐 어 두스다 아 두스
2: 두스르베보
0: 대부치오르다 뭐 대부치쇼
2: 요요요
0: 센띵네 누가 이숨게 대부마첸 정말다
2: 요 하루씨 하루 보
0: 아
2: 보가 구유관이라
0: 아지 개짓말이 뭐라 흘러지 어 글리치 아 아지 개짓말이
2: 보가
0: 어 뭐가라니데 대라게 디시도 구유자야게 전론 고미하고 롭센시도 디지 않도 냐 남산 어디 고맙다 개짓말이 개짓말이지
5: 이다
0: 어시 엄지라
5: 내분이 그래 타스존스
0: 어시
5: 어디 몰라 그 차시 톱시라도 뒤에네 차시 좋아 맨들이 최는 거 말벨
0: 엄지라 디샹 언니에게 내시 군 좀 지하게 저런 고미야디 제 자제 매 큰의 세요 마질
5: 라 내시 군 좀 게 저런 검자라
0: 어어
5: 보라 이크라인 안전 남샤 코에 군드네 체실이야 이 신난 고블레 내시 군 좀 게 저런 검자세야 텐조 멍대기 대분한 게 과요래 드림몰라 튜토리아 맹한게 톱만도 니수 심플하조지
0: 창문소년아시이 멍대리 이지 차차제 능미소라 라지지조체스 엄지라 토체나 다이는 주만에 멍주기 태부 큐니 지금에라
6: 주슈렘포 망나향
7: 딘자 주슈 자와인
6: 나제 중남토 코린 유체리 게디미동아타 코리신치 졸람미송와 차라동네 코리미동와 코리동급 신미원지 제주니 개강 신도진보시
7: 투경안추 짐주지수일러 송지수이네 조람딘자탕 여럽주상라디네 조람샤동용와 제교 개림체디 딘자탕 딘배주슈코류지 투몽토 뚜구

왼잠기 재물 크인수 왕잠기 다우의 추달기 다우의 왼당기 캡스 탐지엘라 신잠 파피기 나와기 쿠심기 재물 진작이 다우의 굴김 더강기 크인수 레무싱 자외투 티츠기 닌시르 르디에기 구양 천잠시 낭조 디가니 다우유기 골강시비 리체히

Pyoge Longching Tang, Lakdo Kapa Ki Nyenche, Churi Jindik To Sen Togo Yubi, Lingye Ne Tudu Dungan Zuli Zin Sengyo Ya Gus Shugu Yin. Tokong Kui Mui Nabi Lingye Liya Zonpobo, Rongu Rang Sui La Ne Zam Nang We, Lote Chu Shu Sintu Shibi, Parcha Di Gui Chi Shu Yubi, Nabi Lingye Ne Tirin Le Lok Ki Chi Sintang, Nui Shu Ta Gyeb Tu Gyun Ne, Tu Lu Lu Ngang, Lok Zun Di, Sen Nang Yubi Shu. Yew Sumba, Lo Mui Na Ki Zen Jong. ngarang chi tu xin ne me ma ne o jar xi xin yun de bu sa cha xin na min nam tam che du zu chi xin jue lam chue wa ma tang huang nian tu dim xin luo ba de yim la lü jin su xi yu ti zhen na tie ge ge wo su ka se su ju wa le ta ru wei ne mi jin tie xin yu ti yi mi tam che ni ma ne o ma jar xin guo tu di zhuo qian dar min sui jing ji su rong wa ba xi yu ge gi dem ju ji na wa la lu nyong dem ju ti su tang kang xi gi zuo da di ni jia cu yi wo ji ba yi tan da mi che mu dem ju ti ni di bie ji ba cu ce jing qi ji dian la dun ji lu nie de ba de bu pa jia tu bu xi xia yu ba ma se zhe song cha dam la ga wo cu jiang ti ni ti xin no nian be din jin qin yong wa ti zun mi gu 俺就人心堂长期穿的重叠距离亲亲别谈儿其中去做不怎么了错把西东拉心吧不拉西别拉个西拉脚穷铁村起落给社区鸡托在江密西东拉银翠土拉木提内马勒盆呢人心养三年婆把蛋儿接近你了色不马如马如通的他是去做几拉几云了错把你东怎么给社区出了 냠가와시토 조조 유티탕 티다니 황토링웨 뮌마니 오자르키 유람 퉁외단나 뮌유람 뮌베 미리기 유주제싱 다나도바시지 니자 티눕 샹메치세 사자티앙 뮌키 서구 레구롱시부 치한 레구바시니 람시기 겹둔탕 구주잠라 유키괴바 남대초창 사게 토마 김외 통공소 팀제 개발체원이 오만 로유토 미션웨 최잠용 라무티마게 광토 람키 유주셴남 사자 쾌양신 감시치라 조서더부 쾌양배 자당탕 지우 긍지탕 빵종콘나 세경초 라무티 팔라게네 마르잠펀나 람시부 톤네 톨라 개규네 개규르고진 유롱 탐제 청진 나키 제바 대 탐제 개바 옌 목진키 용수 둠싱 겐사르키 외수 톤네 토르토 양베 람키 코스 치종 타나 치 이토 왕웨 시우탕 법주소키 괴바 따웨 초미시싱 양 참라란니 나키 제베 리사르키 제모 타강 목진키 톤네 넘시 탐제 싱이르 외 용와 마세 各堂各宿朦胧起心里日后他了重叠其中各样灿烂蓝图温图别让完美版顶着雨了错完日剧冲呢今天虽然点吧蓝昂样别那心讲解用说吧那么中腾对宿真心里你为出用心养家你是人归目前堂将其能容他了破别给去十几送吧单儿与其归吧 마치 짐바달 원찰 줄에 대신 정시부 청지 요로괴베 가체기 용수제라 차탕 지위 지교로 줘봐 농성탕 가창탕의 첩탕 추위 럽친요 지신의 지우타기 센라지외 남존나초 된발 체바소 이원 뇌주기 제바티다 밀라찬나 탐바기 추더부 니튼기 냥아바탕 지주 밀라더부 능시 비루 샤웨 년조 바코네 띵나 후진 콰마콜 원나 증첩 캬마큐 반나 괴보 랑마링 지신 나초 페마핀 준신 커덥 식스시 봉완루리 코저로 메도 징에 칠리리 자남 깨녜 규루루 딘제 창마 총롱나 자탕 지위 쇼제종 자탕 지우양 제종 리단 나조 방제종 나 밀러 제바 냠제종 시 치윤종키 제

0: 바 타다 낭 도지키 요코르 창싱 양갸르 티니 냠구르 양키 따라 균디 균키 민원투 샴시발레 랑케 깨오타키 느기 괴바티다 냠수 르시베 왕투 당낭 강아르 국베지탕 점당 집에 심시베 빌레 지식차 티나 지미레 냠구르 티니 유레포롱키 괴바탕 잔낭 신투 직바르 삼디 디르체토 창바오 광모 마녀콩토 녀겐 덴바야겐라라 꾸리 퇴토 겐라 디나 므 말리 오자르키 유 세르와티 마리탐 유디 미탐제 제자와겐 유게베 난조 콘수 마추치기 마리탐 슈바 콘키 하하하 므 말리 오자르 세와티 유티르 낙시도도베 디르 초에 给我去我也不困难拿了这个苦大推拔进来抓着提供钱你拿钱呢金线汤通知所给几百用年预备给的几百汤钱呢牛肚吹过把所穷呢我也不切图又得为提他切把这事提呢我也不弄他推图浪呢过推的抓完了没嫌弃擦汤汤抓到切别尊汤提索 研究教育所讲宋琼现年家那天上面听习切不怎么去他们容器与主机内部堂切一提给陆军内催所先年们对于你龙为狼肉切不让应的密集性密集于体内重新我家归了拍照色吧给王苍阳家族巧克力南塔堂至于谢谢县官讲木头 캠프센탕신키게발링유베 清音安祖拉里昂独住中间的人是不是日常汤金界拉汤龙不解床汤重叠的局呢亲亲别塔尼努普图书发展科学得比拉杆重叠西巴提角儿提努普提日上面切的人孙巴尔蓝绰念不杨春尼尼汤美列贵达尔杨家尔那天呢卡车的亲别 其中出自孙西藏拉西内坚持其实是四月外三谈的新进社会起名对大臣呢普门强堂上土角总的玲珑土穷瓦达普门强堂是为大千为了普门强堂是为印度经普门强堂上的内朝古勒克人艺术人民那切托为出现破坏永存掌握所恰度了与其托在 家族为了命阿东家学新班写年不年年第二家瓦堂提个身体无知处通南新部年龄几家切行彭文强当身体问起内部内谈的帕里基批业请为被组织内能密处起特贵所坑至连了六岁堂看过家瓦兄弟今日切重阳俺让先对七十年与体温中六九一目 相冲体无车能用钱玉米之松大瓦团竹不拉几十几数写不来无车三不出铁站西的米水送穷蓝图主于人茶巴安养了玉体三个托茶杯以米西江广州参数年年新都土巴尔古鲁贝提给无车出六六安年数古贝规模堂街提诺阿咱年年财母南日人母 你团结去做白切请你买来当地学习了日记我让想起团体扎汤顶看生了清白各时呢也怎么去电话时期六个铁桥数铁穷为我让养感冒汤接的六铁肉七块钱不一地为米塔基学堂咱们枪堂必然 先看看谁到所看呢看起咋当天对冲我让全面渠道切为留意杨天气呢他们仍以我这续记天作第二段呢继续恰恰是这季七班苍美见了第二首送信年龄坑突前行 토아카르 콘주 체키 퍼슌시키 녜 차바르 짬바 뇽우시 도티 미망부 듀네 기기 동와지 키랑 페바르 거수슈 세네 창 숨준토 야총와 녜양 덴제 토지디 후통지체 티르 듀베 미창메 차바르 짬바 꺄치치 토 도르두바르 녜 원나 차도 짬바 도르와디 지식 춘시 슈바르 콘주 차바르 짬바 돈나 자시신 개탕 바체 미중의 덴지지 시르 디달 나랑 티르 중세 인송와자 급신네 녜부 라기 비긴도베 녜 유미 테조르 거진치 하장 쪼부 총시 슈네 치르친베예 중세지 샹키 우디지기 녜니 제송 다와 튼주 블라기 자르송네 창당 샹키 내주고 근지 슈바르 콩 콩로 듄주 듄구 신도강 직바 미세와 타 나 기미트 외 강에 지양 메바 담마와라 토바 메바 시도 니니기 콩라 쳄지 슈싱 렁니 워즈 슈지 토마 케기 유롱바디 웅키 총와네 탄데 파르키 네즈 도뚜 식송로 슈바 콩키 우투 응아요 자와 식제디 담링키 우잠총 티양 ngamongarki thuisu sajadi mimi lungdong yersi gun chowe thaye zathang si yingge la jimshing sashi guyu gi doble chi sanjing ki jemo kharu phaksing namde chenggyur chindu chiwe lodar yegun mebar khawa phati sachimbu khangki ge khamsu gyur tine lo mangbu sikson chamsu yanggyar rengchung chochang ki gyuwa thang dune yar chola gun changwe sashi jung 云点间土油酱那天错对接边密密的当面日大起帕萨德布那一天呢土日时期切强能出咖啡冲吧脚大间时主油土擦松配备蓝盘的确属下对接吧雨滴着烈吞剑吞剑准备扎上出上间起鱼开板瓦西度光杯气密提人鱼土落记 人气能有泡沫泥了出热干那用些汤大超新都三万十几年余地大都送完了呗余气名扬泡沫强当土托个热色腾东这松大瓦吞住拉基恰他起金土顿起日中的宁日汤夹鸡日间的清个热铁片起肯定的女金康萨汤罗基措金泥泡沫用作色 Tak puma yunzu serwa le, tuan tu pawa yunzu serwa ri. Di gyumtsen, chojin di yip simjen ki pawa tang jawa yubi, mingwe pawa yunzu ru buba ri ji tang. Cho chinkar gor, chang nukchunne yongwe pomo ni di, yu ki songma cho chinkar la shindu tebe. Yu la cho chinkar ki gyang, huni lam tu, kacha nare kanyang mebe gwen tang.
1: 公人在进他泡沫提议与地时接班了求情感扩张样日派给内地与来催图云秀在把日写随图接班我让其心能中我才的气那么是给的阿拉拉强能去巧去求情感死亡的捏头鱼汤卡大捏不日内地谈到强能去三站等熊巧素月把马赛 第二月边，宁日三万地汤，哈将周围，日宁日三万时间，登上每天的约日。每时破门抢当上的三千七一趟，日龙起规划扛了电影，抢能出趟登上车去三家趟，哈将找不到。我们杨前日昂西天，当晚吞住垃圾，革命起出样的日日，三家第二天气将抢能出趟。 生疏，杨伯金所给隐藏康的约日，生疏本仓内因思维，没么看大思维完事，谈谈所属监狱思维。俺让这些先对给端不热度巴的，没么拉提熟事儿，第二天急咱们约谈，空气先去给家连端托盘说提醒，再见面，退一度的，年年天我所家么托盘的，俺让去放心。 中色许多有。Party 年不拉几，我那泡沫强当想起， ཆོས སང ཙམ ཅི དར རེ ཅི ཅི སོང བར ཕོ མ ཆང དང དེ ལོ ཇུ བེ ཡུ ཐང ནུབ ཆོ མོ ཉང རོ ཁང མར སོ ཐང ཅེ ཤིང ཆང ཤན ན ཁ ཅི ལ ཅེ དེ ཡུ རེ ཅི ཐང ད ཝ ལ གི ཐང དུ ཕོ མ ཆང དང ཤང ཁི ང ཅི དུ གི གུ བ ཐང དེ ཤིང དུ གབ རིམ ཆུང ཁི ཡུ ཅི སེ གྱོང ལམ ལུ ནས ཆང དང མང ཚོ ཁི ཚོ བེ ཅི ཤི ཡུ སུ ཁུམ ཤི དུས དེ རིག སོ ངོ ཆུ ཆེ ཆུང མེ དེ ཐ ནི གེན སམ ཤུ ལ གི ཡང རོ ལམ ཡི ཐུ གེ པར སེ བེ དེ རེ དུ བེ ངེ བ ཁང ཡང མ ཆེ དེ དར ཅན ཅེ ལེ དུ ལེ པར ཆུ དེ ཉིང ཁོ ཡོ ཙམ ཤི གི དུ སུ ངེ ཉི སུ གེ ལང གོར ཡང ཇོར ཆུང བེ ཐར ཕོ མ ཆང དང ཤང ཁི ཝུ ཅི ཚུ ཡེ ཐོང ཐང ཅེ རེ ཤི རང ཡུ ལུང པ ད བུ ཆང དང ཡང མ ཐེ ནེ སོ ཅིན ཕོ མ ཡོན ཚུ ཐང ནེཇིན ནེཇིན ཁང་སང ལ་ཅིག ཆོ ཆིང་གར ཉིང་རི གེ་ཉིན ཆིན པོ སོ་ལ ཆི་དེ ཡང ཡང ལོ་གི ལར ཡང ལོ་ཏ་ གི ཆོ སུ ཆི་ར དོག པ ལེ ཐང་ཐི ཨ ཐང ཡེ ཐང ཡང ཐང སུམ ཐང་ཐི ཨ ཐང ཐང ཁི ཐང གུལ ལ ཆ ལ ཕོ པ ཐམ ཅེ སེར ཆ རེ སེར ཆ དང ལ མ ཤུ ཕབ རོ ནང ཁ ས དེན པེ ཆོ སེར ཤེ ཇུན ཕ ཐི ཨ ཕེ ལེ ཆི ཨེ ཐ ཏ ཐི ཐ ཏུ སེན ན ཐི གེ ཅི ཐི མ ཐ སེར ཡང གུ པ མེ ཐང ཐི ཨ ཐང ཐང གི ཐང གི ན ཆ ལ ཕ པ ཐམ ཅེ ཡུ ཆ རེ ཡུ ཆ དང ལ མ ཤུ ཕབ རོ ནང ཁ ས མ ཅི པེ ལ ཡུ ཤོ ཇུན མ ཐི ཨ མེ ལེ ཆི ཨེ ཐ ཏ ཐི ཐ ཏུ སེན ན ཐི གེ ཅི ཐི མ ཐ སེན ན གུ པ མེ ཐང ཐི ཨ ཐང ཐང གི ཐང ཤམ ན ཆ ལ ཕ པ ཐམ ཅེ ཐུང ཆ རེ ཐུང ཆ དང ལ མ ཤུ ཕབ རོ ནང གུན ཅིན སེན ཅེ གེ ལ ཚོག དུང བུ བུ དེ ང ཡི ལེ ཆི ཨེ ཐ ཏ ཐི ཐ ཏུ སེན ན ཐི གེ ཅི ཐི མ ཐ སེན ན གུ པ མེ ཅེ བེ ཕོ མ ཆང དང མང ཅུ ཤི ཅི དེ ལམ ལུ ཐོ དུ ཆང སོ singena mtsuo chamde le du thirin dawe gi khurkhan sibe le zin thi shusam thaga shege yin thing de le zin gi shibshi chenggu nan khe mian la thang zhezhu ji su thang yin jun jie ge jun yin nam ling ge sim jia na go singena mtsuo ngan chu dak bar mi lu jin chin se le guen si che shu yo ba la che zang lu kham di ta li ya tong chin nang gu thi 하장키게
2: 디마세 기랑게 초고이디 망삼 최나비기는 기랑이 고수님의 외세라 낭노 띵키 뭐지 여디 용을라

0: 토콩은 징가를 샤모도 긴 지도 워차를 편종네
1: 니엔 워차를 기도 담네디 교 롱푸르 규네 키라퓨 사투 워차를 시비 담네리체
2: 시겔로 쇼베 퓨리비나나 바탄 잠닝 사조카도 쇼베 퓨겐롱팅 승기는 게 궁금사 나난소 사드 응어자르 시비 담닝리 세나 신제 중화 가로치 나팅딜리 징키 조정 슈킨 단즈노부이 고주토 미만의 십시 주규니 시림 땅족종기 시지 랭긴 조인 시괴바 변나나 바초 시림기 땅족종라 슈는 겸리 퇴내 폐지 동치 허다 종화강 총대 대구 땅위 기수지 섬줍라기 당연 탐망 조근이 티네 탄삼 총대 폐지 동교를 정류 강유 등이 버시 Shuji Samdub Lagi Toda Par Sum To Shirim Tang Zanzuk Zuk Yung Chayu Tie Zonay Lien Gendu Zine Gendi Nengur Chayu. Kongi Niti Wo, Lagan Chongde Dini Ngaji Su Rangyong Chong Rinpe Gengam Shibian Zuk Yung Ki Bedun Degui Tang Miri Tundi Bedun Kui So La Damdun Chong Yubashi. Degui Ki Tang Zuk Yung Gor Lengab Loda Zong Lagan Chongde Lagan Degui Ki Tang Zibu Shuji Samdub Lagi Sangu Bar.
3: Tang Samdun Nang Gor Yerdi Xing Lye Da di pum sawa zubi sanay do le chang yang jay na di yong ay sim duwa ta du jay ni kya so chonga chung chung la zubu
4: du jay ni
3: chonga shib me bal ta na nga zi chong de di chonga kye ki zubiwa din de sum chi le yung ma bal ta du jay nga zi chong zi na ho ne jay na ta me bal din de chong na ho zung bun de
4: メバル。レス。で、その天使。他さとこ。あ、で、天使。他さとこ。レス。他さ、その天使、天下との。にも天使ラスレば。で、なんか、じゃ、なんか、今日しないば。だ、老丈夫の迷うし、長部地でのまんが。今日しべば。レス。さ、日地、その、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やさ、で、パシャン。やそぎそぎ、ルギトギチェ。てね、ロジシンブで。
3: 님치즈레바 이게 저녁에 미딘 쳐버릴지 도대체 정수 당나 쉬어야지
4: 아 고주권이로 당나 숨겨도
3: 뭘
4: 나스
3: 나스 도대체 고주권이로 당나 쉬어 디네지 권이 고슴 고시론 것도 봐 다이게 소송을 주제 대비
4: 나스
3: 근데 내가 고주고시 루키드 바네 모자 도대체 셜롱다진 손절한 걸 봐
4: 좋아
3: 좋아 다 단단해 전나도 전부 스마리 아 뒤인제나 시즌어스리 경을 아 또 늘지 어 견진길에 걸지 어디서네 답에 고주 고고도 봐도 도전도 직견진에 가다 계속 성가는데 님도 봐도
4: 되게 이제 또 가르는 건데
3: 근데 뒤에 안 되지 봐 뒤에 신주래 갔다 밤을 장스러
4: 갔다
3: 대신 봐서 원래 했다 단 조진 교진에 있잖아 자다 아담 소진데 남장 챔스 개미도 가 시부스 매월 Nyatung kya mei jimei chikta wane kienzhengi lega dian zuwe chiki rimshi maang chu chinche. Na chiki gigab kibi na maa nzuk chingi namzhaa ina dha dian zu dungshu chirra zhukun. Wadus che che di di nye di ngan zui langgu kienzheng di wala penzhaya shuk chirra chi tu che tosu.
2: Bina naba tso, tuyane targe dongyu ni chungsip targe dongwe ngakza yinxing. Tuyane jangba yinbe netuyan la mingne. Loda Zong Lagan Chongde Lagan Degui Ki Dan Zhibu Shuji Samzhub Lagi Tuyungung Ligdik Chedi Chuygan Zugdun Tan Nagsi Bianchur Pekye Dongwa Mangsui Nezan Nigyuru Guima Dongwa Yugur Nyamli Khan Nyirgyong Shibu Soa Chedi Mangsui Ki Yungba Panyu Yungwe De Tuyung Mangta Chik Zhubi Buchi 大巴头重罪团员的命令，德国籍党员建制团建军操入人民团人工区克拉昆顿区的预备建军区各自清部头预备是。

0: ཁྱི
1: ཁྱི ཚོགས་ཅན་ཅབ་གྱི་ཐིམིན་ལ་ཝན་ཇོ་ཅེན་དེ་ལུ་ཆལ་ལ་སེ་ཅིག་ཅང་ཡོང་མེ་རི་ལ་ཐོང་ཅན་ཅེ་ཨ་ཉི་ནེ་ཅན་དང་བི་མེ་ལ་ཐོང་ཅན་ཅེ་ཝོ་དུ་ཅེ་ཅེ་ཐིམིན་དོ་ཡ་དེ་ཨ་ཅང་ཅེ་དེ་མ་གུ་མེ་དང་དེ་དེ་རང་ཉི་དུ་ཅ་ཏོ་ཐུམ་སོ་ལ་སེ་དེ་ཚོན་ནེ་ཨ་ཅ་ཅེ་དང་སོ་ཨ་ཅ་ཨོམ་ལ་སེ་དེ་ཨ་དུ་སྟང་སོ་ད
0: 망초기 강이 세치 디귀기 집에 상주타 추유르살주 미추로기 두릭련의 칸소 망초의 내튼 탁주 제유비 호다 종사강 총대 상한 디귀기 땅 지부수지 삼주 라라 망초 최 땡조 상부 톱유
1: 当然这几个当你给各地一个电工的自治自然的地你都给没意识这几个今年你别在我那家送那都自然不修了他跟那地里的两个做安当不的他当时的那亲戚变成去合作做了的他有过的也是他有过的他可能是呢云中四年的刚刚他比如说这个是都这一把的那都是满足你这几个三楼的都讲着安当不可以有了这几个他当那年吃吃那个这一季没得可以有给两个的立足成为满载但没就老师也两个的
2: 当然，这几个长者呢，他可以有一年的，没就老师有来的，他第一个是那这个师兄给别的嘛，热乎头，都是短袖，当然这几个长者呢，他可以有一年的，没就老师有来的，他第一个是那这个师兄给别的嘛，热乎头，都是短袖，当然这几个长者呢，他可以有一年的，没就老师有来的，他第一个是那这个师兄给别的嘛，热乎头，都是短袖，当然这几个长者呢，他可以有一年的，没就老师有来的，他第一个是那这个师兄给别的嘛，热乎头，都是短袖，当然这几个长者呢，他可以有一年的，没就老师有来的，他第一个是那这个师兄给别的嘛，热乎头，都是短袖，当然这几个长者呢，他可以有一年的，没就老师有来的，他第一个是那这个师兄给别的嘛，热乎头，都是短袖，当然这几个长者呢，他可以有一年的，没就老师有来的，他第一个是那这个师兄给别的嘛，热乎
1: 얘기 돌아 검된 동치 도체체스 다 덤딜라 치 갸던 없이 담다 나동 도체능스 다디 내가 있는다 간저게치 디구구인 랭앙게 다가시나 심슈스네인라 레칭게 다 폭삼즈디 간저 유골데네 베겐도스나 미주 로시위기 레가데 마시다 간저 시슝게 디림마샤나 생이 배샤된젠 소유제 지금 지금들에다 시중이 배샤된겨디 돌아마셔야 쳤다 직당 살지질 양자동 먹어서 좀 섬젠 다다리 급직은 신기 당한지 이게 좀 있다 간가 어 니슈직 뒤 제젠 미주로세 올려내 차찬 소자 종기 닌젤 두세 계선 다단다 디닐 어 상교 좀 상전 전신 어 이년다 코너스 피젠 다 미주로세 올려디 오늘 전에 야구 차셨어 대전주 조를 생각도 하는데 봐. 사제대 공부시발. 사제 공부치대. 나 미자 김두윤이 개정을 조직이 미주 러시아에게 달래던데 배구지. 응 오늘 전에 간이 신도 제발로 시도죠. 나 네 강을 향한 저기 지 디고인 행한게 다 저간에 접속 접수는다. 나도 제절은 접수는다. 나 멍실도 도체 띵전. 단단에 차선다. 김두윤이 개정이 미주 러시아에 내던데 다 로타인 된젤 도체 꼈음바. 다 단단에 차선 슈구이게 미자 니슈 생이 작성지면도 강가 도체릭 줍신데. 다 대랑안에 도체 다 디나 차선에 망조이 지 땡조도 마선 슈첩도 챘는 길 다 강가에 안지디고 위인 랭강 우디 강가에 클래식 겹스세 다 도체니 땡조를 하는 게
0: 뿐이나 봤어 단달하강 디고 키 무티 시림 땅저족라 흉년 겸네 퇴내 다르신 개베 토 네기 레르 준비 탄점기 디기 총대시 준타 주민인버지
1: 다 마세베 차산다 간조 예동이 스테지게 진행이 비생을 지렌디 전에 자산다 먼저기 아 라간디고 이게 전기 전비기 지진은 자산인지 즉 벤주기 멋있어 그러면 여섯 두세노 어디 내려갈 때 남유 가분이 위낸다 어 대반에 파서 예제 그래서 멋있을 두세는 전지를 제제 더 단단의 자산지 된자의 균으로 먼저 제교수네 그 동자 두세네 예데 더직 달론의 발차선이 예동 이스텐의 종주기다 냠디 변주 용궁을 지는 칠론의 두에의 결지 주자도 셰 주스마스마치 도체다 멍실지 야골 차데 다 도차용데 더 랭이기 랭이레 지 이만지 서스본 다 예동 이스텐지 로기 진능 니비 챙가네 단도 저기 폐결 대비나 문에 전에 먼저기 폐결이 시진핑랑 송범은 시 폭용다 비기 Pekes lan kal chugiba bongda bize tawayi pege tuchen, roshin yubson da, rinine chene, gazo chebris tuchen no. Da chigi patsun tuti manzo ne chachane li, su debi ki namgyu diba debi nili, da ganzi legal, chumchezi tensha san zangzi, da ganga pali.

0: 가만히 로서 개 두천 지당으로 돼 두 지구래 난저 밀롱 버도 인데 지기 나 공부해 봐래 김정정가 열이 당분 노스 지기 입 노스 지기 안디엔 저 시기지 귀도 봐래 열바네 아 컴퓨터 추징 시스템 나 추징도 된도 안줄 님만이 열이 추자 열이 들리디 미게라고 그 도던체 저선당 걸스글 때 소터를 추세마전 이게 내니 용된 다과길 주샤 다노인 다과길 주샤 장래민도신 이디 미코니 용능용 두고 근데 된장 안 들랑 일리네 달랑한 되고 있어 지기 어 유고기 대반다 지 미코 시게 해는다 근데 말 삼단단 심이 강바 나 저저된 대반에 차산 되고 얘기 그래 니 수십 된산 나 되고 얘기 비긴 주바 안당 못 되고 일리 되고 있네 나 점장 소소 고시게 뭐 도체 돈이 무슨 변조 그 변조 돈이 배게 돈에 돈 내가디 하고 싶지노 나 대화에는 저 저시게된다 먼저 두빈 차인간가 안 잡으러 그러시죠 대화에는 다 먼저 이제 어 지금 실롱 매우간가 제 인종네 전에 야 먼저도 봐 뒤에 야게 소리 도체 노걸 다 먼저 먼저는 로스케디리 밀롱보다 먼저 된 두부스케 민도 간저 간가 차인 상자 다조르 튠지 야부체 던정간에 있는자 사간에 있는자 간가 장도 야부체 셴신남 주 야부체 어디 제선데 림싱 안데 변주디 폐게 용바스 두첸 로스르케
1: 비나나 바츠 콩토 센트 버티니 고주토 미마르 셴시 쭈뀨니 시림 땅 죽용 키 시지 랭겐 조시 인시 그버티시 팅디 사도용 어자르 시베 담링레친 신점 타가샤기 레젠디 시피 친구나케 세딘 벤조라 타 좀직 타 조정 슈케 던즈노비 링게 슈린 자고
2: 아 시다이나 시네 자자스
3: 아자라 챕스추 초디사비 발라가 나 던지 뉴주
2: 야지 포모 봉잔 돈다 나 공부민도 야주 아 포모
3: 어 발라게 나야
4: 阿加拉克那祖卡勒西拉要的松基确达确达阿加拉修阿阿拉扎主义彭迪宁奇亚这几度顶着什么桑了啊我记这嘞这老听人称你三下了他在他前了了因为爹有些这边塞着人天能哪里了老安修过是天找了老
5: 桥上不清楚时间俺去错玩儿军队亲不当土桥上不清楚时间面临迷藏面心思亏被切不赢呢俺去错玩儿体外体验点不稀度就念时

세제 강 망트 둥담 리첸 센탕 디니 키기 파미츠 로트레 퉁베 뒤지 루지 뇽토블라 디니 키기 토페 사테 링니기 케파 쏘투 세제 강 리첸 만츠 치투기 텐수 인라 만츠 마옹기 균진 양인

0: 올 임비이나 량산 출린다 따가르우 감동르우 윤주 갑저르우 디게 르우카 시뻬마게 장도 떠밤 단차니 리딘 카르존리아 파로니 디제리아 루드생게 화도 화이 종콩기 샤오산 리리아 대윤교기 윤주 구리마 시진 토가 친제 시진다 님도 윤교기 탑주 원주 주우다 적총다고 천다 독주가타 양순 디게디 콘조 포고 시부디게 랭산 수링기 기도 나로려 쇼야려 공간 주인 제제 셰드 잠바 송장게 좀부게타 루드생기 람로려 낸저보 우선 따니 쿠니 화산 조야 조드 잠바 뜻마야 부찌리야 윤주 구리마 시진디 급드드 잠바 니 럽리바 왕이기 보모 유저지디 화도의 조종배 왕시 제제 센터 제배 마제 왕이리 많이 가요 제자 시진게 아니 디 갑란 제제 왕이디 겸비 단세 랑가네 겸데브 세제 왕이 게베 마제 화도의 조종바 허디 곡수동가 침브리스 이내레 곡수동야 조아게 자주게 상와디 칠리갸니 시진디 화도의 조종바 허게 아니 선보 심브리스 마세베 화도 종가 나로로 추니 대여리스 로드신 내주도 구두 잠바 측부 사제 조종바 호 곡수 동가 루두 잠바 조종바 호기 내주디 지링니 로드신 진수 제브레스 내주디 로드신다 우송기 내주 독시 제가 군이기 제블 요네 강교 추제젠 대중게 학원이 랭산 출린리아 녀산 슈두 잠바 랭산 출린네 봉신 장니 화조리아 로드신다 시진 깨가 용브레스 급드드 잠바 딱다 공매 시슝기 구자르먹지 쳔무찌게 공매 난교기 세기 드부단교기 경수키니 화산리아 춘비제가 용보다 거두제브레스 디거두제드 잠바 우용기 딱 고급되다 뛰네 네 로드산다 시진 깨투야기 탑주지 덤바 임브레스 가상기 순잠디 아 디브도 레버바 따뜻히 디슈거네츠 근데 중요해 못해제 마슈기스
1: 家婆久里婆土我松为中魁茶间增重西亚切穷我登具西切咱们去的滚起捏王古北久久记

0: Sadi, Hamba Chimput, Dusko de Shep Daga, Ye Yung Kusunta, Kunga, Ke Chimbujim, Gejo Maja, Dusko de Shetu Zamba, Sung Janga,
1: Nakchi Chimu, Chukalia, Kukzanga, Sutun Perona, Donetchi Korchuoyu,
0: Dusko de Shep, this, Dunyege,
1: Kanjuma Jumashish, Makchi Chima Yimbina, Kong Messi Shungu Kube, Lumbo Yinza, Kiransuda, Judochen Kavatigre,
0: Dusko de Shep, this, Sung Janga,
1: Makchimu, Manzon Jen Jemanabina, Nyango Pundrozu, Makchimu, Namdra Layada, Dongu Kiwiat in the Soyag Ningyot,
0: Tuska de Shedaga, Trutunge, Ne Zindungan, Kienjogi, Tadongi Tachinjudi, Yu Yu Shedaga, Huarunda, Jingming, Xuning, Huyanjo, Dijege Chukalia, Damati Yombris, Sangme, Damotonga Teni, Jugaya, Tabutik Duzamba, Shungjugangi, Tubutike Shini, Juzanan Zuju Yoris. Dwenye di ngamdra kini, ane duzana liya nyansan shuka ndroko chumbris. Mokji chimu suwe dungo ya chilo liya mandiyon kame chumbris. Dine sung janga gugu chigi chigi gujuu ki chikda changne karishiyak yoresana.
1: Dine sung jang soge, nangchung kiesu kaba chini ugre.
0: Duska de shebris. Mokji chimu suge, dinzinba kirayi na nga duru kaje, dunda karisun ya yo. Duska de yesh chidu zamba sung janga.
1: Nanzu Makchi Chimu Kiran, Chukalia, Dindin Shuje, Shutunchi, Nyansan Shuyayu.
0: Duska de Shibris. Makchi Chimu Suge, Ngayin Bina, Gongme Kanan Shincheche, Nubjo Huashan Ruoya, Chimpu Chigatunyi, Dinzinbe Kiranda, Chudu Chigoya, Kakyejime, Nga Gongme Sishungi, Lunjinchi, Rana Kangsha Cheche, Chukal Dunbina, Kabatigre. Duska de Shetu Samba Sung Jange.
1: Makchi Chimu Kiranke, Dunda de Sheshi Manabina. Nyengao ki pindrozu, lelabo shaya kakuri.
0: Tuzka de shebdaga li yinge, tatongi dache yungyo gan dungdi, yukzi shebdaga li chunda, zhangshun, yangchun, digege, debji liya, juzhu danja yonzang, mokji chimu ngamdra shirakigi yoris. Li chunda, zhangshun kuni nige, uwe chimchim, gyanyegi, zidiriri, lagwa kini, shungzhu gan liya, chongbodaga, kusun chakwenyi, chuna lor yoris. Sung janga tombadaga kye chenpa kemne.
1: Jimmy Lungmi Majish, Pyeon Chenpu, Tuliya, Zhangnan Suna Yungi Mari.
0: Duska de Shedi Zamba, Li Junda, Zhangshun Kuni Nige Lamsan, Chu Nalol Chomni, Kusun Chakwanti Ni Yangir, Zhugan Liya Gyebris. Zhangshun Da, Li Jun Kuni Ni, Chu Nali, Kamsa Tumpa Nangshin Cheche, Kus, Chinchi Yimbris. Kuni Nige Miti Ni Ya Gye Chetu Zamba Yangir, Zhugan Li, Chom Yundu Zamba, Mokji Chimu, Su Di, Sheche, Lashida cheto chigi yoris, sung janga kye chenpo kemne.
1: Pencho zo, ne kub chirtin chish. Penchen pyo tuli ya, shena kubi ni yungu maari. Ngay mokji chimu, chukali ya, kali din tishu cho.
0: Tusk te shibiris, mokji chimu suge, dinzin parang liya, tunda karu shaya yo. De shena chigiri. Tusk te shetu zamba sung janga.
1: De ya, kamen shubi yina, sampo mindu. Mokji chimu kiran, ridin karsun liya, pe chasuna, sebu shugin. Kiran liya nubi, Legi nyambatinte, jizi kyuneme, kesi samlo nyambatinte yobi yina, nubri la zenge, nganzu mingmi dambisho.
0: Tuzka de shedu zamba, mokji chimu suu, tapsi mewa, chani, chukaliya zu, tengo chumbris. Dine kormaga, tachi chi yonje, mokji chimu tali gyundu zamba, ane mokji chimu udu tapsege, khonzu nyamdo, mandrukami chumbris. Songjanga, nyaliya huarunda, jingming diyini, riganliya, mokji chimu pebrol dambris. Dine shungzhu gangi mida dagnang shi gongme dukbu da cheze ni sikh dribu dangyo ge gengshu la sokwa chelu meb cheze ni rigan liya job chego ya gi ngakcha chebaris. Li jun da zhangshun kunyi da mengmi gyalakse chi shungzhu ni zhunga xa che soso da shunze rigan liya chimbaris. Gunzin changma rigan liya chertu zamba sung jang dane beb che karzona lo yonbaris. Mokji chimu su liya chanjin shu che Dinzin pokun dunzum kangi uje liya shurju guris. Gunzin jingdige yeyun liya lanje debiris. Dine sung janga chenbu shi shuje bemsa la zuni garishiga yoresina.
1: Sung janga yinbi yina dinye liya yuncheng zongi bunjun jingyi. Gyushi jiga kimbe utu je rigan liya zhuju chini zhukji dunzum jeje dogo chung. Nekab lengshan suli liya nyenye jeje guangmen si shungi. Xingu degui tobya liya guje, chinje gyegab ki dunda liya, nunshu dunze yu, nyechar zogyongba hoge, nganzu bunzho ni, nangmi kanto cheche, zongka nalolo juu zang, 다리 먹지 체면 독부다 구코르 삽진루가 세기 지부다고에 근수제 야부시제 화조리야 고고동간 조고성기 된다디 줍서디 잠바 만주 디게 참물로 장자 진비슈 규마도 먹지 체면 기나리야 네즈 쿄네 돈지메 먹지 체면 저게 된다디 깨주나라나
0: 두스케데 시에브리스 먹지 체면 속에 장가 공매 두부라서 바 기제 진제 된다디 티드베이나 나리 탁쇼 진주용거지 두스케데 시에드 잠바 송장게
1: 먹지 체면 기라 게사 베사소나 겐상마 나 송장강리야 요나는 지기지
0: 두스케데 시에브리스 먹지 체면 속에 군진디게기 남남 지지기 남바디 돈두 잠바 아니 칸도 현다 제문의 제제 케만링감이 좀 버리스 송장게 아니 토토토조 샴 최장께하제 토체나신 슈브리스 데네 먹지 체면 티 용격이 구고르기 굴로 창마 야차두 잠바 코르마가 나로네 메법 야가지 남니 아르토조 샤니 먹지 체면 체베르 주제 수연 진리야 줄 슈브리스 송장단 오윤 군인이겐 전일이야 주브리스 셰든다 셰바 양슝 시쇼 디제게 구송 작분리야 주브리스 콘마 창매 추브게무 간리야 문도 쟁기 깨라기니 겐젠다 다르벤 당니 쳬제다 공매 두부 쳬제 세게 드부단교 긍슈 디제키 화룽다 슈닝 주통 리잉 디제게 구고멈 시리야 주 주우당 전다 양슝 디제게 먹지 침무 네 커제리아 더 창세기 네네슈니 데베리스 징민다 호연조니게 봉루지치 링충다 영지쿠니니게 봉루지치니 랑가카니레 고여제 급업근내줄라 시베 네 카톤 링규체베리스 우수니엘리아 높조지 개고올리아 구데니 네 다고브다가 제고베야기 주도제베리스 다 콘조 창마 리딩 카존네 튼니 화조기 조종바 쇼게 레마제브 제제 주갈레브다가 주간 데니 샤르갸 누브릴 하간리아 심브리스 따이숭게 녜리아 진디 라간리아 다탄잔 라간기 겐키녜다 레네라숙베 주가야 수가요니 메도다 쳔메 도다 겐젠 라숙베 스반 디그주 디간리아 공메 두부 페쇼나로리아 루제 라간기 라요디게게 뿡베간리 켄니 세그 드부탄조기 긍슈 네 랑가가 네티니 늘 주고요레스 하강게 년칭에게 먹지침 젠제 슈두 잠바 우슈주게 가르시게 요레스나 랑가가니야 먹지침어야 뉴시포제 구수 대범인도 제산 격잠치 교츠키시다 두스크데시브레스 격잠 조두 잠바 예윤기 미디제게 먹지침 격잠 나로리아 찬진 슈제 샤르갸 누브릴 하강기 다 피우스 슈세 강괴 나로리아 침브레스 디넨 드니 우슈주게 하강기 긴구로야 아니 먹지심을 초임비나 공매 가능신제제 독부다 세게 드부단격 긍슈남제 박조리아 최분부가 펩지레들레 조은디 뿌리게 능중 계수제제 핍소야 마자베 김제 카리나 두스크데 지두잠바 하강기 옌키니게 렌키니 단자자 단다 조조용유 두스크데 렌게부다가 조스시슝기 녀리아 조종바 로버치 단교 디게 레자 두든지 티 찬다 신도라서 보키니 먹지 치문제가 연버리스 먹지 치모 준교기 코마디 치 남바디게 먹지 모마다 라바치 여르데 깨치쇼다 마시자 지그나즈 포웨 쿠 제제 녜디간레 녜젤이 녜니 데르주요레스 조중베 레로게 뜨두잠바 겐젠다 고더 삽징 요제 창물로 공매 포단에 선교 손자 이마집의 균지 여마리스 드니게 양조만조 제제 간라 공슈 제베니 쿠 팅미니스 제서도 잠바 조종베 레로디 돕갸게 샴 티니 먹지치무 경제 슈르주리스 먹지치무 주문디게 아니 누구 줍더 제마도 지 칸에 가르시의 유메 아니 콘조 원에 구기 여마리스 우용게 조종베 레로와 소순 둘 깨단의 가르시의 여레스나 먹지치무 공매 구차르기 룬신시 공매 가능신 제제 람타 레와르 동작이 공일 만진바 네 춘빈난가 칭아 펩치지 뜸마야 부지리야 랑가간리야 뉴시포제 단다야고 자키 조민도 조은디 시슝기 뮤리디게게 타른 구사레야 수어슈가 마연바 가르레 두스크데 chigi mandube geja donem

대번이 견신 식인식 봄에 교가 캐랑 바 전주라 닌지 딤지 시집 주비 딱생 양식 난궁 균이 제단기 봄식 때문에 민발 라포 링겐 총결과 식인바다 다시 라포니 리칭딘데 토여바데 사자티 선규 치슈 차시 총바 김진나 참가 식신앙 공주의 고래 낭두절 리칭딘라 타돈 로타 베트상 마추베 봄모당 봄의 아마가 유바디다니 저풍기 개판 신암의 예습 양나 직람제네 다시 치수유두 급기회 주식 때문에 믿니 난공유당 리칭딘의 마체와르두 군이기 지루 치단당 모동 남주상마 공주 진시도낭 민남 냠두 룸네 내집두 링모 샵슈당 계자치가 시에지 따잠당 따잠체지 나리야 링모 치신규 밀라레 리칭린이 수남젠식시 포문디 제신칠라 나자토와다 말리스점 지신 고르웨 범위 대단이 교상웨 다인시 쉐바다 라레 포문디 연주께를 차니 수비의 경북과 조합톱수도 내 타니사니 통주 묘미미 위수 매와 마부식도라 제주니 침바저 레장 토웨 제주 토웨 범위기 교수가 지메그 시슈수규 견체되어 리진링기 기비에 님은 눕신 지만 우킨두 내 포문체와 림나 내 콜라 야치기 말이 지스르 대체시에 마사공 개묘제 킹비에 랑키 카쇼르와 신지 냠두 개묘 개규 체디 헤 콘술 항승규 가리규 난술 지만 골치진기 뒤잔식 매력배 내밤에 미시기 쉐메규 롱국 미랑지 고치진 투자 나선의 뒤유신 단단히 고치주 투자지 지 수사 당자니시 오늘 안주 고치주 투자식 추기긴 시설 그자 딜리진 딘기 도얌토하게 강바티 크인 수차신 리진 린기 파만일 뿐치당 중바 팀질 다동 규주 마주야 시다르 고와 미신바라 어구 아니당 소모 샹부 아니다오당 어구 다모 소모당 웬보 pepun punu suwa qimang qimang tu qinne kangbe qinang changma du zi kang. Bionchi cui kyungu sarpa kyunxing dong chucha xie likbar qe yudib lu ne xiapsu yi zi qisang xik tuyong. Mika xie ki kudung bionmo tang gubding tu lianba lian yu yang chungnyam xin tu tu. Giba tarma tang gengwa mang qiwe zalam kyunkar zalam tuwa tadung sasir ki damba gubada. Mijir tama kangsar yubadi lale latu topada, lale gira nabui watu sir. Lale gangba tingne kangsa di zalam ki tila dekzamche. Pianzun chui chamba xin tegu changma rena le zimba xik yinba di rengkim ki tegji dagbe re gyunzhu xik lue yin. Re gyunzhu bu gyunni kangbe gemdundu tebe singpe le suyba xik yin. Tegu ni murzo dar burla, banti ki chichung zam yueba tida gyatu qixin gyeba cu zumyu wardang gyebe dengdu jang. Mishiki tama kangsa di tegu nagbu nangju ne dota jubada. Lagba xin di tegu jak zamda, tine nyun zam cheji. Tegu nang ne kangsa yala dun. Kangsa nang dota ximu, se chiji du kengyu. Lagbe tepung tumbur jengxin, chikbe kengbe simu kangsa mar nimbe, dota yi jima chiji du dang. Lagba xianti dökü ki kumar ju ni banyu che. Nangung yu lupur chizip lang ni dökü kumar nang tu musi mebar simche lang. Meda chichi barwe tama kangsa xianxik simta kubu tegar kyang lipshin. Kangsa ni pinzui ka jarwata. Ngoto mare dunbe chu shukki tinggip jamba yang gongtong tu kubata. Lar yang gongtong de ngar xin su. Kangsa ni ne tuwa ngoloklo tu churwata. Chunyi ne pakpa jibe ratinka chaji, tuwa hupkang chil lupe, tuwa garbo gyachiji tuchuru. Kongdu lenge ki senangwa dini, zhongkyu zomke ma duwen jun ki zambadang, zhapsang la ki pyoge tu gyurxin, pyonchong me ma bijun kang ne bijun nangwe zhongrin, kangla marbu xeba, pyonor ki zumji dang yangdun xubate liu jubatishi. Senzhuo lenge, ting di lizhen pyusimayin. Lizhen zhechu dang zhechu nangke ni yodzhun la dang, 10시 10분이 계산 주가 나시 행계의 슈딘 자고

0: 가르쳐 줘. 고 님 저씨 가르쳐 줘지.
1: 루시 성금인도.
0: 루 성금인도 에. 아, 근데 쟤는 그 그래. 걔 루가 루르다.
2: 자. 장 의제 가르쳐 줘. 아.
0: 루지 성금인도 쓰기.
2: 가리. 쟤는 요새가 뭐 짐지. 알레 고다. 장 아자 깨단지. 김이 님보 규.
0: 계승문님 근데 저래.
2: 아, 지. 따라 삼텁도 니제 마돈다. 자유사 제가 치는 댄댄이지. 댐제 고내 증나. 저 지수 좀 용치 해보러.
0: 따뜻다. 레어망을간 가래 이글럽이야. 사바 금기 금기. 리포 당기는 게 고바요야 요래란.
2: 따 니 이글럽다. 저 가려래야.
0: 예도 예. 보고 단들 로소야리야 심마샤지. 스베나리야 이거 자야 깽깽하게 샤. 제자데 로라송아.
2: 你 要不, 俺说能行些每次去蹦个骚了就马虎用过了吧然后对的龙边那里啊一个家也不可最多没事情在那里啊两个起落去两个干啥落去那店主上没闲他个吞大的俺让做许多药马的没事呢穷的云点马下呢切对我有的门我没事不住哦你们引进拉不扎母体姐等个一
3: 디메나
2: 겐륜드 나저 덴데 심진 칙시
0: 라게 님을 납자다 보고 신다 신뢰 지르준 콘소심나 가르성브레 라데 삼로 호중에
2: 라게 통승 머신에 뿡에 나로네 님을 리고 장수 좀 두게 아
0: 리리리 다 라게 셰 창무 디브리 니 라게 칼라케 무소 머신에 라게 님을 납자다 아 계세 로프마 춘 근데 저래
2: 납자 영모 춘나 아니 로용제

0: 중소. 기나치 게르야 롭종 친유유베 미차브다.
1: 롭종 오쇼. 원두 그 락세탕. 원두 그 토탐체도. 원두 그 공비 두시 속부터 상마. 나주 롭종 최고 시다르 도와.
0: 지지지.
1: 원체베 소라라 큐스 그러나.
0: 용아 용아.
1: 띠니 카나다네 겨베. 수용카치.
0: 아니 우지. 쟤네도 야구 쉽이 중스. 카나다가 수용디게 나란주 스포토보 컨제스키 토미리아 대초그지보 디친주 나란주 순산 렉주텔 편도 친부여다
1: 슈장 소랑라 니에티리서 니 롭중 니에스티게 릭지 야고 셰체 야리군 퓨투브치기
0: 용아 용아 좋아요 마시 머신에 기나 럭중라다 응아왕 군이 로지 락스 스투메바 니면 니 숨지 니 스겨나
1: 데 케어 말이야
0: 되시라 아 이기 날 니에 기나라 정등위다 스슝게 나란즈 신뢰 천재례가 통 하장친부능의 위에 꼴치슝유유 어 나즈 소나리니 치레기 신대민은 코부유에 간라 치수 배랑교조 신조 체리카 주지유자 다디게 신뢰다 종례 신제 옹업제소의 격공다 저어유에 마세 더도 심조디네다 치레기 소중디네서 주야라 티외 마외 신대기민의 대교국유자 나란주 봉배강의 겐지디 니마다 두비이나 지루시라 친요다
1: 시시
0: 겐지 지루 친발라등아 시유미도 아시에서 소르디 배용라 기란 능신기 칠레미는 공부유부디이 제자니에 기란 좋아 춥춥제 초광과 계주
1: 소라라 디니에 하호구유
0: 기란게 겐지 지스 这是啦 니에 기란 럽장배 루림지미야가 국어상부딘제 略当而 주자 키란딘데 로밤 침부 중요기리
1: 소랑라 키란딘데 송마리 나 로밤 지금이도 당당 계급게 나 로망 소중 제베 마세 시계를 습중도 조베 고급디양 레군의 제시리 탄다 레군을 고고 유두 니에 당리 후르다 슈아디 니에 투르다베베 긴디시기리 원체베 소랑라
0: 로
1: 니에 카나라 집에 당나 슈규리 슈이
0: 시
1: 키란게 니에 등 슈기 我们找不到那个手印的。

제마 미게 치료 템포 쇼세야기 이기 디오라 편종 서북 토에 탄삼 크기 신뢰 축도 최대 서지세야기 이기 답시 지제 라나네베 개콘사자 순교치아티 나주 세제베 누구시도 토나 영화수요 말해.

0: 中央民望关切隆清联控仪，中央民望关切隆清联控仪。他的你，三九零两家联联数据推送仪。
1: 세간에게 공감사 샴라 선규루 냠자리 전 쇼주인 탱디 선규루 기난 된조원이
2: 시진핑 보즈르 계급기 구치비에 제종 팅조계비에 투삼이비에 출소로 중마세 송세 계지나오 골타
1: 시진핑 보즈르 계급기 구치비에 제종 팅조계바라 쇼주지비에 고로
2: 중앙조소부 주유부타오 유련칸타 냠토 지등아라 소주계문에 빠짐제바타 리지카기 자샤신비 구치토담라 나로의 흉류 갸벼고로
1: 시진핑 보스리 계급기 우조나 쇼데 송시에 개진 나와라 계지 지조네 땡조 토브나웨 고르소인
2: 샴팅디 선규르키 나우트 시브남 세로나
1: 디글레군네 베베니츠 산에 디가 투즈 다와쿠베츠 죽수 민기 나조 계급기 주시 시진핑 딜리사바라 보스리 계급기 고지베 제종팅 죽계베 투점니베 촌도로 슈버다지 고주도 보즈리 냠레기 멍시 땜부 띵디 콜라시비 호조하기 돕쇼 치르동그 시크베 송시에게 진나유 시진핑키 민가라 점닝라 로게 균도 종류로 조신 유바다 콜라시비 호조하기 촉지 정신 다르베 조신 유바데 점닝님망제라 구디동웨 각제 구슈스 교류 대단 접지 계지 두법라 균도다 성생치바다 닝가다 제노 나소 균제메바라 퇴시 유베 점닝 땜닝다 레수동바라 보스리 계급기 응해봐도 로규기 정규 등진 체토 갸지 콜라시비 호조 계급 툰지 체대 계지 차둔추 호준 체봤다 댐바 기룹제기 뉴버 둔비 체대 메리기 툰문기 띠기 체로 동거시 대나유 시진핑키 콜라시비 호조 계급기 툰문토 계지 침용 송용 체봤다 다왕자냠다 능지라 태주 미지바 주시 시베가 탁주 체봤어 계지 제외 시제 체시 송용 체대 계지 제림다 계지 직수 전형과 주교다 최신 니즈 미송회 개린치 받다 총만 진로기 다제 튐보로 증대 냠제 계속이 왕자다 뉴버라 송교다 총만 직시 교류주기 편제 치료 동화라 갑교로 치바 점린 요정 직수 교류주기 가져와 양다 균료 치바라 그대 동화 계지 의제 중시 교류주다 퇴구 창도 동화지에 제대 공배 조신배 계급기 투접 정신다 땀시의 왕자 치료 동교바 미망 대발 진배 공백기 삼로 타용 제대 냠제 계속이 니동 숨주류 균두 공백기 출림 등교 체조로 끄디 동교 라당제네 된자 주종라 끄디 동왔다 수균다 수균 민배 된자지 지구라 투몽토 카데조바 콜라시뷰 넘시 주종 퇴구 창도 동와 투몽기 은진 계접 된배 콜라시뷰 미덥징류 주종기 중시 종류로 초바라 치봤다 사달락제기 투몽 타르게기 럼부로 은왕 초바 체교바제 낸두나유 시진핑키 보스르 침부이 체제 침부 조바다 공배 침부 용화 치바다 니바도 무좀 냠내기 멍시 땜부 땡규 사다 톰라라 땜바다 콜라시비 호조 지뒤 집에 상제 뜸비 체토 고예 냠내다 니베 냠게 타용다 튜레 제다다 코주 제다 땜부다 샤주 용화라 송교 시직 젠게 톰라 침부 소교 사드 서규르 그 뜸바다 수균 튜레 짐부로 사다 튜레 공배 종교로 튜네 그지제 지그시 떼나왔다. 시진핑기 보스리 냠레 딩섭도 동규태 중국하 응아 떼나왔대. 직니 미덥징뇌기 퉁공 사르지다 군벤기 중국인. 중국 조지 보스리 계급기 미덥징뇌 퉁공 사르지 치둔 그 응은라 준대 깨다치제기 비입사르베다 그주 냠레라 갑교로 치봤다. 미덥징뇌기 치둔 심주 섭중기 소중 치바 미덥징뇌 고예 중감 떼바제 제주인. 니니 뉴종마저 뜻뜻전도 교류배 중국인 중국조지 보스리 계급기 믹세 벤주르 교지록대 집어주대 인류 초가 주부다 세주 뒤투치바 고이 공백기 토사 사바뜨바제기 중국 등교인 중국조지 상로로 보스리 계급기 협수 뉴종 링대 인일대 벤주 뉴종 냠내기 퍼시 기생체교인 숨니 청진 툰래 냠내기 중국인 중국조지 보스리 계급기 청진 툰레기 차도 디부족교로 구디 당대 청진기 제뉴 소종다 라제베레 툰레 지두제 제대 청진 변주로 콩빌라 툰몽토 구디 동교인 신이 링뉴 수준염레기 중국인 중국조지 보스리 계급라 링뉴 소자 중교로 형대 치봤다 센댄기 말라 되대 수준 내리 촉교로 진보라 툰몽토 구디 동교유 ngani chenjela dinne xide min na sojong che gyu chungo yin zhongguo jiao ji bo seri ge ge ji su jun qi mo ba sojong na zhi zu de su jun qi mo ba nyam zhi tuo sojong da nü bie ci xi pin jun ke lin che gyu zhongguo jiao ji bo seri ge ge ji xu nü chenje sa du bie de ji che xi la da de che de zhe xun chenje sa du ji xide min na ti bie mang wa sojong che gyu jie yin xi jin ping ki taloni zhongguo long a zhen ji qia ge zhong a bie gu zu lo shi long a zhen ji qia ge zhong a ba ni 중국 장외기 공비 체시식인라 점링라 카초베 냠레기 세도시경인 중국 뷰제 토베 공비라 균등아 그디 동왔다 주제 토베 지조고의 갸치로 동와 콜라시뷰 공비기 중국 튕

0: 요체바 교직 남직 부재 토부 님준 체규로 구대동와 점링 계급 카드 냠도 고급 냠주다 타르게 튜무 토 뛰어바제 제대 콜라시뷰 호조 튠제다 랑도 랑베기 리우사르바 튜무 토 좀주 인시 낸되나유 오르스 중동 푸진타 소 아베디게 중동 라마 푸사 이렌기 중동 페이저 시치양 이집기 중동 사이시 힌두니시예 중동 보라보보 에즈오비예 중리 아비 어름냠제 초변계급기 아부자베기 규칭계 할리더 버지다 소디 어렵기 친지부장 보세르로게 계급다 군주인계급기 구지밤 투미 대신 냠제계조기 중지 구들리시소 계지직주기 경고받제 촌도로 쇼받다 개가르기 중리 모디이 촌도 조교난유 촌도마조배공 시진핑기 촉수 구지받다 냠딥 구바르균유 차이지당 왕이소 공세지 최고로 쇼유
1: 디글레 쿠네 비웨네 츠 산에 티게 투츠 다오구베 치 조숨닝기 닝고 게크큐 조시 시진핀 보즈르 게크큐 구치베 제숨팅 쪼께 발쇼베 지고카 용수 조지네 비진토 치로나오시 디르 사바네 시에 기거 야가르 지숑키 투진 뿅시 남탕토 피피 쇼아 자르기브시 남탕토 피베 람파르토 산에 티게 추투 정미타 지콘 중국화 중국 마저 집에 킬레기 튀미지키 중국 다 야가르 게급니기 게타르 요교제네 주시 시진핀 보즈르 게급기 구지비 제좀팅 쪼개 발주비 지구카 디랑아 리투 중화 조심 코영아네 딘지시비시
0: 디글레군의 베베니츠 다오고베츠 죽숨 인기고모 계급기 주시 시진핀 보즈르 계급기 구지비 제좀팅 쪼개 발아 쇼주지디 비징토 칠로나유 중국중앙첩세주기균례오윤 중央兄弟厅主任蔡奇的 중국中央첩세주기오윤 亲自部部长王毅所批准的 남주지기나修的七洛南语
1: 第六空的比位的词 第六空期中央年纪六空的纽结构区图 陆局给人归了他们前年 可是是比如说就读书七洛东国西吧 东比起不是
0: 第六空的比位的词 年下空中央政治部 卡索索罗 中央体制部的 롭스부 센제부 계급 초딘다 대당 우율 행가제다 냠도 지자다 롭수 링내 콩도기 차샤 쳔베 구지베 도담 쳔덥다 토림 롭제 구지베 도담 쳔덥 롭제 징중기 구지베 도담 쳔덥 쳔십 차샤 쳔베 구지베 도담 쳔덥 슝주 맹강기 구지베 도담 쳔덥소 쳔덥응아 빠짐 제유 사도 섭주 예베 쳔덥응아 대다니 시진핑기 드럽사르베 중국 개주된베 지조링로기 공베 주비 제규 균형 시바다 시진핑기 등주 공바 균형내 라다르 치바 당중앙기 규지 사르바다 랑자 사르바 튕균낸 렌치바 자자 셈베 교주 딩섭도 동외 제유 공튼 튕규 치바 사내가다 셈바카기 라른츠 초베 냠용 삼보다 제답 야보 촉돔다 또 렌치바 레게 추 튕베 내주 사르바다 내뒤 사바라 렌자 후다 치바 레리기 튕외다 송디 제데 믹조 정신 유배고네 제유 시주다 제답 퇴고 창도 동화제 제대 창제에 토라 칠레 진기 차샤 전배 구지배 본가 조경 차지 대배 뉴덴기 럼루기 겐린 코든 제유
1: 디글레 코네 비웨네 츠 니도 유소 초르 쇼브준요 총 총투 치 조송니가 치주 비진 게세 알자 링투 조지와시 급디 쇼브준요 총 총투기 쇼브준요 총 사르도리 미니 지카게 남자 치동이 견락 잠나 겐게 장네 장계키 추세통의 고일 때니 고르시부 십신요 총기 냠례 진보 청교로 구디단 유시 급디 십신요 총 총투기 리조 대표 고니 링디 총도타 디신 오체 최무 오조르 지구티 니기뇨타 지튼 조의 점든타 지튼 점든구 14 대바 길에 지동 계교 숨줄락 잠 차원에 점든 나쇼부타 길에 어떤 숨길락 잠 차토네 점든 나쇼규 이왕 고부시 毕竟从给了从天去给局长选拔卢慧林去各地学生有从从天去从天去春门里我应该他春门这点不行事我觉得我这春门去几乎听给他送去送去比我他长博了推送里给他给就算怕了又不是中央给了听说听说他中央无在给了他连日听说就住这给做我只做前年春门去把批评 군주의 계급 조어 노월 점수 소비 중국 초기 길래 직지타 냠대 주둔카 주샤부시 비징 라마 조치 지비에 주둔 조회 우주 총두토 조내 남자 송주 수출 라이 겐게 샤부타 속진토

0: 顶起南站，就到你家咱们来看个项链，天空就跳弹，比人娘来了，固定牛店大有不是。他说，这孙起来这么多那蔬菜，俺的心托不远。怎么能去起来托不进俺给他？来这去，你真起来嘴边起来，就跟天孙朝我来这么久吃不甜，朝我去这么久起来去，人家做主咱们送他。来这去，明天拿区别起来，送给你说这么多拿说不谈，这么多拿诚心使用六天给他，车铺面具，现在我子讲到梦溪酒馆三不错，对着开放岁月了。给咱们这位苏正谈，人类去给图特别动画，真多变角了。偏最给给客图六张七八的够不错，图过去看满位开光样子又不是。小朋友从从头从始，看来谈这些给他准备损去。从这南站，你给送去苏总开车去不是？天哪，天在三不通马的准备起始，给他照顾又不是？从屯部小朋友从谈，从屯小朋友来实习，认为你别过去吧，珠光耀眼，空得几卖让给去，小朋友三丢了电脑，不丢皮给了，固定动作他用这个谈，每天人流谈，成全部真在说，成真浪在去，小朋友从来你不丢追求去了，固定动作谈，成真小朋友说。连南三十八堂毕业三十八，给新堂毕业教师动画，听见人心气，学不出七十多几个七十块大动画。苏俊涛学不出那边，就对真子六百七十动画，起来学不出，给这前途给了六百七十动画的规模动画。牛双堂马脚在中间，应该毕业了中六教吧？作为人心给学不出七十多起，明文白读书归拢在前列，学不出牛双毕业给改变。结构卡坦你的起步层面龙卷土不结果是绝不是。
1: 这个雷公呢被别人出湖南郴州汝城总理马的马将军湖南的举办实际谈过提示。七东国际送去索匹流到我九八年到我九几百拍了中央马的马给国民党马给各种人的你不来追的安全目标严守有这一项的交流。汝城总理党给陆军行就看给朱林选拔合理长期。关恒创作创面胡适得意创作了牛角彩熊的牛过了彻底七百主力层嘛妈妈了这一满座处人一家吹不没家被你追我腾都索脚七百主力层嘛妈妈了这个顿卡的一呢今天你妈妈你满座一切都应把空给西北人解决于你那么多些人郴州汝城总体做那套无吞裂的陆地七镇吞裂空白当我的这没应变就的城镇边角的规制切的停车间及屯列空白马拉准有。他来到我唐伯内屯别拍了三年提给细菌研究所来开了出租车批议屯在基人的国的同居的恶中的松松不提推送不来加起屯去屯屯的成就西拍的有。听爱讲究的冷居度三轮托三年屯列及托三的军都穷有。汝城总参加的所来七镇间局的党组书记恒飞仪按住无意吞列这大叫做祖国的桂南苏北族祖国建安苏军所南站开进祖军了桂地脚步当我界切的天天吞列及部队空白了桂女情报能够引起就有汝城堂把大吉林阿比怎么有别怀化通道东日长江总统有个把出通道以目标的陈述看度龙年了大型各地对马瓦将军各通道有个比航山各边那么娘苏娘有湘江长辈预计结束中央马的马七东国际送去索匹流到我中一把的通道东日长江总统列表中国中央堂中央萨尔吉马顿欧元联港起通道路杂杂给从头错的湘江长辈路插队没进切记中央马的马给特区切记解决了呀新旧切别罗聚托贴的通道从头写不给予最令差不切不局就带了制作托毛泽东给杨太白对嘴唐林写的找为莫秀先别贵州确实顿具切语通道莫秀的陈述抗给公正正想起马尔马将军切别人得真嘎家贴人不按了一把切把的激荡的杂杂切把特别杂杂切把杂杂哈将切把杂杂新度切把接引通道莫秀的单位得真给人不脱血贴杂杂新度切把切把贴日你那么多些人通到东日长江总体沙街天宫的我将日久路西安处的工程别干塔沙街重南华街南街偏村直的新旧的六种给国南西出比通到东日长江总人类与国的龙镇认真的旅宅局及局长易容博弈按照将军阶级人类机灵给通道同步模特 Zhukjunqi Gyosu Tangde, Yingzui Nambie, Sarji Simjuda, Lopchungi Tunze Tebe Mangwa Tungyuriya Gudi Tungju Yinshi Juyu. Mingara Hunanqi, Saji Tungung Sungjung Pejuda, Saji Rinne Simjuda Jeju, Saji Simjuda Lopchungi Laso Duibata Minasoyung, Saji Rinne Yugur Nyamzhi Sadu, Gyanggyu Gyegab Rinne Jilin Zhukjunqi Ki Cixi Qimbu Nga Zhukjuriya Mikde, Gyeyongi Saji Samlui Chepsi Lopsu, Tosa Sarba Nuishu Yugu Duishin Yu.
0: 第二个来库内比维内区安徽合肥托三儿归期建立天空秋天皮具电视一四一定的地点前年七日曾天监区独立其他三儿对他就在前把前年七日曾经秋月心这七位朝年心这七位贵别天中秋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 총민 김기 김준록제 님부터 부르 님부서 괜히 치대니 당주 치가외 응어볼 교류부시 무엇이나 부르 님부터 차감 님부서 비밀의제 괜히 초도처 유토 종례 응용세 적특진의 추후에 원가 등호기내 수니 정호티다 뇨게 매부시 合肥 수난庭园 디구이키 총민 리홍키
2: 对这宁波塔强刚清波第五那空中图又足够面牛肩街当我演的呀永对这间民族及局不是我在去这初度期间云华超仪金建宁波忙起话有着新塔新别所来出别经济初度切不演的皮具给人塔清波面初度期间列这期金建龙界了通勤起不塔金建了能中级别那次铁高听过月及局不是其实我去第五演的呀穷故事
0: 캬캄타쿠르추고르 初度七彩塔
2: 昨不是提南基新坛身边八个所一十九十九月星期天的安置星球崩塞了这个坛身边是一坛八百日期外部养殖的坛俺们为农民经济特殊几个月解决不是老头卡巴尼奥东阿布坛金期国造杜天永华体内天空监督这边盘我们借给你去这里用着所建起团大基因母他家给你去这里主控月不坛给你这个确保的可惜
3: 城市前期取得提建立给你去这增资级别他们积极地准备他从明从而得准备他去从从给了起十三斤给托他们贴将多起他们那么三不起干最近节约那么确定给央的你的那种对了批给了给多张你的那种看到听见你三星不给你主要能给你的工作给听他们给三九零两张的解释
1: 这个来过呢，别别，你说，这个忙不明呢。主席习近平给博士的阶级的国这边接种听，就给把了学生难为松懈开进去。博士的金帐前面，老党这的昨天给罗主席们提的，给就了个组织开始难的，阶级科给老党这的，面对给两万集团错过对局了，各地动机，各校前不能越解决越。我的说阶级的制作没被阶级来团欧友两港给主席宣布党部，对面提了诺瓦科夫伊。 中国阶级主席习近平给松懈了，脱过了七个忙不充裕。空给科拉西比罗加了脱过那么的，不是的给中国的罗局空白给儿童出版对那么三百多点余。空呢，没得不人力给主席开进贴秘书干呢送余吧的。中国呢 ཁེ་གུང་ཏེ་དོང་ལེན་པ་ཞིག་ཡིན་པ་མ་སེ་ཐན་དོ་ཉམ་ཉོ་ཉམ་ཅུ་ཆེ་དེ་མེ་དབ་ཞིང་ནུ་གི་མི་རིག་ཡོང་ལ་ཤམ་དེ་ང་རབ་ལེགས་པ་ཤོ་དེ་ཡོབ་ཐེ་ཐེ་ང་རང་ནས་ཅེས་ཡིན་རང་ཤོ་དེ་ཡིན་ཤེ་ཅེ་ཡོ་ཐེ་ལེན་གི་ཙུང་ལེ་ཞོན་པ་སུར་པ་ཕེན་ཡི་རོ་ཤི་ཞིང་ཕེན་གི་པོ་སར་གི་གབ་གི་སྟ་ཏུ་ད་ཁོང་བེ་ལ་གུ་དེ་ད་ 시진핑기 공주라 갑교로 타지도 제대 로규기 양탑에 초수랑네 초가다 튜무토 보세르 친부 냠레기 뷰제 토베 공비라 꾸디 동규 인시 주요 우간데 계진에 된기 직지 계진 요세프 지모리이 조시 시진핑기 송시엔낭 동림바시 뛰어바테 콜라시뷰 중국 친부시 보세르 계급 파르기 냠레규 나르베 십진탑에 자주도 교리신 유바 쳔바다 대 콜라시뷰 호조 콜라시뷰 주교 나쇼교로 나르베 갸치베 디프 코덴 체베 중국 보세르 냠레라 니지 체데 조덴기 로주 숨바 고조 교리야 리구 지기유 지주유 계급 망부미니 보세르기 중심보 중국다 냠레 체바라 흉룬 계브데 보세르 친부 냠레기 뷰제 토베 공베 응교로 용체 튜무토 dupshu jesu pyudyuyu jichuyuyu. Wadi namdang zhunggu zaro tunzo lagdara ulenki gyunliya uyun ramin huangki bozeri nyamliya lamzu te lo nishu yi wedong chobe lugyu lambu to gyu simbe gubdele zhunggu lariya zhushi gigabki genkurde meriki le wangji dun soba huda du te byuze tobe gyu jik lamjik tumung to zhungguruya gudi dunggu yinba te bozeri nyamliya ki mungshi tenbu dinggu yinba ma se zemlingi tumung to 다르신 계배 종교를 뛰어봐라 그대간 동교를 제주유 개가르기 보스리 계급기 레든 튼주로바 개가르 친지부 벤주 지배 종이 달리라이 보스리 계급기 사드다 공비테 기젠덴베 냠레 제대 중재 응세 퇴부토비 베나킬레 기싱 차와 조준이야 그대 동왔다 서주 킬레기 사드 탭스 체제 조규리야 최도르 치바소 더부지 만주 모두 중국다 대신 보스리 계급 현다 파르기 냠레라 구디 동규 인시 주요 계급 망부미니 조시 시진핑기 송시에 개진기 점링 시디 대닝다 다르게 공배 용마리야 정류 자지 내유 지주요 스벤기 스법 첩시 지구 개제 라베리 더 몰라이 조시 시진핑기 냠제 계조기 왕자 송종체규 내조 나왔다 공기 송시에낭 중규 중국대 공간 둔병아 10대 자주라 교류유 동림바시 공주라 경대 등신 전부 댐배 나르베 정용로 둔기 콜라시비 주교 마라 두교로 퇴인 개 전부 댐 유지 주유 자맨기 미드 빙류 개공기 직지 개진 세디펀 루비시이 조시 시진핑기 송시난 둔배 도시 사르바다 중국 사르바니 콜라시비 사다 퇴내 공배 후다 조주리아 구디 동배 그슈지 중공시 임바다 종교 로주낭 보세리 계급기 고급 덤진 체대 점링 아르베 청룡아 공배 조교로 꾸디 동주 인받다 대대 나라라야 르바다 이지기 킹 유지 주유
2: 디글레 코네 비원의 주 지조 숨니 예문 후사 장체기 데슨베 추는 습시나 조대 아르비키 예문키 나티 출라 카쿠티 업중 앞게 제바타 디다키 예문키 서구 망치와 슈킨스 유지 주시 제타나 F중아 멍텀남주 소디 어럽 로동규기 하리디 개별 카마 딘신의 폴웨치 공세키 카구의 자주비와 단지 디니 소디 어럽기 라린 따로의 전수식시 지 고담당유시 세자나 카구의 폭배 서구토 민치미 강조수미 링매부시 민알 소디 어럽기 티티 제단비 매부시 지 조수미 예문 수중마키 예문 수중마탕 후사창제왈 예문 룩규 추규 소규타 디신 지규 링촘수 도지 균튜뉴 튜비 동투추 수중마키 미니도잠 치미수바타 후사창제기 미 추동잠 기람도쇼로와 미동차가제라 미균포유 지주부시 예문 연졸키 닌티를 예문 먹튜즈주 미지고구 도수키 비회 세자지 창내 니수비와식나 지규 치미티 도기베 치구니니 到古别次中年牌特约基点不是在这呢东土体胡塞长界基明日国国都秀了铺地塔明明能住所基就国且不能够做不塔体积东土体叫做马儿不正据基和泰达阿地陆据年你整体太子阿地牌却据中于基点不是你懂就不是老了胡塞长界基也门给给子三个臭味经基 也门随兄弟陆剧重启了亚丁图内部米奇干密熊时你对于生命率到时班你们这个做给东芝我胡在场借他也门随兄玩忙这么久于出庭小时提及忙这么小别那么进了军用图面也门图胡在场借给强求给撒着忙计划尊敬起不他也门随兄弟陆剧他修了个尊敬级别那么听不是
1: 谁跟他不错孔塞森就是年终修根大外有准了的人际问题因李前给库尔南根给上的进了的三点变不了人
2: 妹妹大姐给俺就老爸了出几集
3: 妹妹不姐给俺就老爸了出几集
2: 出出的姐给俺就出这两把起
3: 长度不变只注意母亲一选择两把起
2: 妹姐给这样是江浙切磋
3: 江浙人的这碗里恩济点点阳春喜气
2: 色出康喜气鱼体弥难用我气
3: 每日看见经济也见到推梦图片里中华每日体塑造颜色党独秀颜色热望颜色建议

0: 탑리 당 젠즈
1: 비리 당 냠레
2: 시디 당 공피
3: 점링기 티린 카상
4: 점링기 티린 카상
1: 생글링게 공캄사 샴르 점링기 티린 카상 시베 레첸 슈구히 텐디 레첸 키 낭튜엔 조니 지루니동이슈서초류셰슈총튜뇨총두서토락제사바타춤제사르퍼직뒤토젬듄체베고르타이시야타시디갸조체모쿠키년조냠레키레우사르퍼튜모토쫌구시베콜레딩메링키년조르민니이시야타시디갸조체모쿠키냠레키쿠급사르퍼냠링체베콜우샤키뉴규초규키 중크 켈레기 냠레 갸지르 동결 파르톤 사르버 코드윈 체베코 중국타 이집키 무유주 냠레르 유르세 춤제 토베고르소키